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0: 공익재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 관광 도시, 글로벌 해양 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Oh, hello.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2: 오늘부터 이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구나. 제가 잠시 음악에 빠져가지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Hi, nice to meet you.
1: Oh, hello. It's nice to meet you too. Wow, this music studio is amazing. All these instruments look so cool.
2: 아, cool. 맞아요. 그런데 뭐 음악 한다고 다 쿨해지는 건 아니고요. 기타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1: Really? You mean playing the guitar isn't easy, right?
2: Really? 저는 기타와 대화합니다. 사랑에 대해 연주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이소 이렇게.
1: That sounds interesting.
2: 어머나 어머나, wait, 잠깐만요. 사운드가 interesting. 이런 음악가의 딥하고 고뇌하는 이 뮤지션의 혼을 담은 연주가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내 연주를.
1: Oh, you mean you put your soul into your guitar playing, right? Yeah, that does sound interesting.
2: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이 뮤지션의 고통을 몰라주고 interesting이라니. 그런 식이라면 저는 당신한테 기타 못 가르칩니다. You go!
1: Wait, what's wrong?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2: No lesson. See you. Bye-bye. Today, 배워볼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를 영어로 뭐라고요?
1: That sounds interesting.
2: That sounds interesting.
1: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할 때 That sounds interesting이라고 말합니다. Sound는 원래 소리가 나다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엇하게 들리다, 무엇처럼 느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That sounds interesting은 그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fun. 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 That sounds interesting.
1: That sounds interest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열렸는데요. 오늘 저 인터뷰에선 박수현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청소년들의 북극 경험이 부산의 미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신문사 박수현 국장입니다.
0: 네.
1: 네, 뭐 우리 먼저 이제 극지 해양 미래 포럼 소개를 한번 드리면요. 우리 극지 해양 미래 포럼은 극지에 대한 교육과 문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극지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 법인으로 출범해 올해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today's guest is a director at the 국제 Daily News who oversees operations at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He explains that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polar culture and education. He shares that it was actually launched back in 2015 under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broaden public interest in polar regions, marking its 11th anniversary this year. He adds that the forum has conducted joint projects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us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Well, the Busan Youth Arctic Exploration Team is celebrating its 6th year. So what inspired you to offer such a unique, life-changing experience to young people? 네,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가 네.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제가 2006년도 저 극지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남극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극지연구소에서 사진가, 동화작가, 화가, 시인 이리 5명을 선발했는데요. 제가 사진가 부문에 그 응모를 해서 예,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라 네. 해야 되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0: 네.
1: 그 인연으로 이제 남극을 한 달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극지와 인연을 계기로 이제 2008년에는 북극을 다녀오게 되었고 2015년에 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극지를 다녀오고 난 다음 참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극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그 제가 그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러한 생각으로 2015년에 이제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을 창립하게 되었고요. 이후 남극과 북극을 다녀온 경험을 아이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이제 극지 청소년 체험단을 만들자 제안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020년에 첫 남극 체험 탐험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 6회째 올해 이 체험 탐험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극지라는 곳은 참 다녀오기 힘든 곳입니다.
0: 그럼요.
1: 그래 이제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기성 세대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국장님께서 직접 남극과 또 북극을 경험하신 뒤에 그 감동과 비전을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어졌다는 말씀인데요.
1: 네.
0: So his connection actually to polar regions began back in 2006 when he visited Antarctica for a month as a photographer through a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program for cultural artists. Inspired by these trips to the Dasan Arctic Station in 2008 and the Changbogo Arctic Station as well, he felt just compelled to share the vision of polar regions with the public and also founded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He explains that to pass this polar vision down to the future generations, he proposed the exploration team to Busan City and launching the inaugurational Antarctic expedition back in 2020 and reaching its 6th iteration to this year. And he emphasizes that while polar regions are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visit, of course, they are vital to South Korea's future development. And providing youth with this vision and opportunity is essential duty of older generations. And last week, the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2026 Busan Youth Arctic Exploration Team was held. This year recorded a fierce competition rate of 56-1 with 450 applicants. So who are these 8 selected explorers and what was the energy and determination like among

0: the students at the ceremony. 네, 지난주 2026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450명이 지원해서 정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8명의 탐험대원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또 발대식에서 이 학생들의 각오와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처음 제가 취약할 때는 그 부산 청소년 4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8명씩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극지를 다녀온 청소년들이 32명입니다. 그 올해 이제 다음 주죠. 8월 6일 날 출발해서 8월 15일 날 돌아오면은 이제 40명의 청소년이 극지와 인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매년 이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칠레나 또 이 뉴질랜드 또 노르웨이를 다녀다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적응력과 역량이 참 매년 새로워진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또 자신감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전형은 서류 전형을 통해서 왜 자기가 극지를 가야 되느냐를 적어야 되고요. 또 극지를 다녀온 후에 자기 인생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서술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아이들 한 8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칩니다. 예, 시험을 치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과정을 거쳐서 최종 8명이 선발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이 친구들이 북극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서 돌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2: So he explains that while they initially selected 4 students, they actually expanded and they are taking 8 per year starting 3 years ago,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Busan youth who have visited polar regions to 32, which will reach 40 after this trip. And he shares that seeing the students' capabilities and adaptability grow each year reinforces his immense pride and confidence in Korean youth anywhere in the world. And he notes that this year's team consists of 3 middle school students and 5 high school students with an equal balance of 4 boys and 4 girls. And he outlines the rigorous selection process, so evaluating their sense of purpose and determination through written applications, followed by a written exam, a competition, and interviews as well. So very exciting indeed. Now, Busan is actively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prepare as a global hub for Arctic shipping routes. At such a pivotal moment,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se young students directly experiencing the Arctic, engaging with Arctic peers, and delivering presentations and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0: 최근 부산은 글로벌 북극 항로 거점 도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북극권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국제기구에서 네. 발표와 또 토론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그 올해도 북위 79도 서발바르군도 스피츠 베르겐섬의 빙하지대를 탐사하고 또 선박을 이용해 북극해 해빙을 둘러볼 겁니다.
0: 네.
1: 또 북극 관문 도시인 노르웨이 트롬스의 소재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에서 이사 임원들과 북극 항로 비전과 또 양국 청소년도 교류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4기부터 그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이사회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업서버 자격으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들도 북극이사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진 못해왔습니다. 업서버 국가는 경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미래에 상당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네,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 So he outlines the itinerary. So departing Busan on August 6th, returning on August 16th, the team will explore the glaciers of Spitsbergen Island in the Svalbard Archipelago at 79 degrees north latitude, view Arctic Ocean sea ice by ship, and hold presentation and discussion sessions discussions on the vision of Arctic shipping routes with board officials at the Arctic Council and the Arctic Economic Council in Tromsø of Norway, the gateway city to the Arctic. He notes that since fourth expedition 2 years ago, TEAM has held thes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sessions with the Arctic Economic Council and the Arctic Council, drawing

0: high local interest. And he emphasizes that having Korean youth present topics at such international stage where South Korea has participated just as an observer since 2013 is just a remarkable experience and invaluable opportunity to build confidence on the global stag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Park Soo-hyu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Well, the Arctic seems to be far more than a travel destination. It's a space that really expands one's horizons. Is there a moment when you felt, I'm so glad we created this program, or maybe a story of a student's personal growth that stands out most in your memory?
1: 북극은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를 정말 넓혀주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원의 성장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2: 네, 우리 청소년들이 극지를 체험하고 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2: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해군 사관학교로 진학한 학생, 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북경대학교에서 해양 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뿐만 아니라 일기생이죠. 일기생 중에 한 명은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을 마치고 지금 국제기구에 취업을 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대단한 보람이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후배를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reflects that the greatest sense of reward actually comes from seeing young participants experience the polar regions and stay deeply connected with the polar interests afterward. He shares that he fondly remembers alumni from earlier cohorts, including students who went on to enter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cean-related majors at Korea National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nd different universities as well as members from the very first expedition who have now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secured position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e shares that with the students and younger generations, he shares his hope that they will become a generation that really invests and als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to come. Well, I hear that the youth team members continue their activities even after returning from their Arctic exploration. So how do they share this experience with their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And what ongoing support does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provide them? 청소년 대원들은 북극 탐험을 마친 뒤에도 활동을 이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학교나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또 극지 해양 미래 포럼에선 어떤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올해 체험대까지 돌아오면 이제 40명의 학생이 남극과 북극을 체험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선발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지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학교나 또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발전적 방향을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작년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주최로 청소년 토론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극지를 다녀온 우리 아이들이 이 토론대회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1: 네.
2: 저희들은 이 다이드 청소년들을 그 네트워크화해서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with this year's expedition, a 40 students will have directly experienced the Antarctic and Arctic regions. He notes that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builds a strong network among these students, alumni, and supports their future growth through ongoing seminars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a great example of their capabilities, he highlights that former expedition members earned top honors at the Youth Debate Competition hosted during the Arctic Partnership Week even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Busan City last yea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Park Soo-hyu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Well, Busan is currently preparing for its era as a global maritime city and the age of Arctic shipping routes. So what kind of talent does Busan need? And what role do you hope these young explorers and our youth will play in shaping Busan's future?

0: 부산은 지금 글로벌 해양 도시 그리고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은 어떤 인재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시나요?
1: 네,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 부산이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항로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작년 저희 포럼에서는 그 북극 항로 연간 산업 발전 기획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는데요. 연간 산업이란 뭐 조선 기자재, 뭐 선박 금융, 보험, 법률적인 문제, 또 북극의 해도 제작, 아이스 파일럿 양성 등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극지를 청소년기에 다녀오고 극지에 대한 인연을 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데 극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극지를 상당히 가고 싶었었어요. 그때 1988년도에 이제 남극세종과학기지가 만들어졌었고요.
0: 네.
1: 하지만 그 로망이 이루어지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 18, 19살 때 극지를 다녀오게 되면은 아마 이 학생들이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또 훌륭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그렇군요. Now he believes that experiencing and exploring the polar regions during youth will remain a cherished memory for a lifetime, serving as an invaluable nourishment as students choose their career paths and grow into professionals, while also securing not only individual development but the future growth of South Korea. He notes that the direction Busan must pursue in the era of Arctic shipping routes applies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The forum launched the Arctic Shipping Route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Planning Committee last year, and also this is actually driving a vision across diverse business sectors such as shipbuilding equipment and also ice pilot training as well. He hopes that if our youth maintain their connection to the polar regions, it will greatly assist them in entering and growing within these industries. And personally, he shared that when he was in college, he dreamed of going to these areas and polar regions, and it took him 20 years to finally achieve that dream. So having these youth when they're 18 or 19 experiencing this will definitely change the future of Busan as well.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극지와 또 극지 해양 미래 포럼 또 극지를 다녀오는 청소년들에서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좀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안전하고 뜻깊은 탐험이 되길 바랍니다. So he hopes through this today's broadcast, more people have learned about the activities of the team and grown interested in their journey. And I do hope for a very safe and exciting trip ahead. And before we wrap up, what was the most eye-opening, perspective-shifting experience in your life?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국장님의 인생에서 시야를 가장 넓혀준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2006년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실 텐데요.
0: 네.
1: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38시간 비행을 해서 칠레 기지 프레이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래서 고무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하는데
0: 네.
1: 지금 보시는 사진 저 모습입니다.
0: 네.
1: 도착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기지의 태극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내가 앞으로 이 극지에 대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네, 국장님 이 사진이 국장님이 네. 찍으신 사진일까요?
1: 네, 그때 보트가 두 대가 따라 우리를 마중을 했었는데
0: 네.
1: 제가 뒤에 보트를 타고 앞에 가는 보트를 촬영을 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붉은색 컨테이너 건물이 세종과학기지고요.
0: 그렇군요.
1: 네.
0: 정말 사진도 너무 멋있는데 이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걸까요?
1: 네, 북극 이제 롱이어비엔 북위 79도에 있는 그 섬입니다. 섬에서
0: 네.
1: 촬영한 북극 제비 갈매기입니다.
0: 아.
1: 제가 남극과 북극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만났는데
0: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이 새가 7월 달에 북극에서 태어나서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이 남극까지 날아가는 새입니다.
0: 그렇군요. 네,
1: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새이지요.
0: 크기가 좀 큰 것 같은데 맞나요?
1: 크기는

0: Now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News Inside.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Ilb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So starting this month on the last Friday of every month, we'll be covering various upcoming cultural events in Busan with him, which is very exciting. 기자님, 매달 마지막 주엔 축제 요정이 되신다고요?
1: 예, 제가 이번 달부터 네. 매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부산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소개한 축제 요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0: 네, 네 저희 이제 기자님을 위해서 요정봉도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and dealing with all the shenanigans from Busan worldwide. Well, let's jump into it with our fairy of festivals. Even in August, when the sweltering heat reaches its peak, various festivals are held in Busan, the city of festivals. First, let's learn about Ocean Sub Festa held at the north port of Busan Port. 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에도 축제 도시 부산에선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먼저 부산항 북항에서 열리는 Ocean Sub Fest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북항 침수공원과 랜드마크 부지 일원에서 북항 오션 Sub Festa가 열립니다. 먼저 SUP, SUP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SUP는 스탠드업 패들보드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물 위를 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인데요. 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북항 재개발지 침수 공간을 해양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휴가철 원도심과 지역 상권의 활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 그렇군요. 여름 휴가철에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 같은데요.
2: So the Northport Ocean Sub Festa will be held from today to the 9th of next month at the Northport Infrastructure Park and the Landmark Site Area. So first of all, the word SUP might be unfamiliar to some people. SUP is short for Stand Up Paddleboard. Literally, it is a marine leisure sport where you stand on a board and paddle around on the water, and you can see some of the photos in the background of the studio.

0: here in the studio today. And this event, marking its second year, was arranged to vitalize the waterfront space of Northport redevelopment area into a marine cultural space and to bring vitality to the old downtown as well. Well, it seems like a festival that goes very well with the hot summer. So please introduce the representative programs. 그럼 축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 네, 당연히 직접 서프를 타는 서프 체험이 축제의 대표 콘텐츠입니다. 서프 체험은 북항 친수공원 내 경관수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키즈 서프 풀을 새로 도입해 어린이도 안전하게 패들보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패들보드 외에도 문보트와 UFO 보트, 수상 자전거와 카약 등 해양 레저를 북항의 노을과 야경을 배경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자님이 혹시 개인적으로 해보신 건 있으실까요?
1: 저도 지난달에 서프를 한번 처음 타봤는데요. 네. 그때 이제 수영강에서 이제 야경 속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네. 즐거웠습니다.
0: 많이 빠지셨을까요?
1: 다행히 빠지지는 않고.
0: 안 빠지셨다고요?
1: 흠뻑 젖었습니다 대신에.
0: 그렇군요. Alright, so he shared that naturally the sub experience of riding sub yourself is the representative content of the festival. The experience unfolds centered around the scenic waterway inside the Northport Infrastructure Park, and this year, kids sub pool has been newly introduced so that children can also safely experience paddleboarding. Aside from paddleboards, marine leisure activities such as moon boats, UFO boats, water bicycles, and kayaks can be enjoy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orthport sunset and night view. I've actually always wanted to try the moon boats, so I'm going to have to definitely check it out. What other programs are prepared besides this? 그럼 체험 프로그램 외에 문화 공연이랑 또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고요?
1: 네, 힐링 문화 공연존에서는 선셋 피크닉과 DJ 뮤직박스가 운영됩니다. 인디밴드와 퓨전 국악, 재즈가 어우러진 북항의 밤 공연도 열리는데요. 특히 친수공원 입구 계단 광장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별빛 버스킹이 펼쳐집니다. 친수공원 일원에서는 야간 러닝 프로그램인 루미너스 런과 물놀이 공연 흠 서프쇼가 진행됩니다. 부산 명상협회가 주관하는 선 명상축제, 북항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 원스를 감상하는 북항 오픈 시네마도 열립니다.
0: 그렇군요. 북항의 밤 풍경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So he shared a sunset picnic and DJ music box will be operated in the healing culture and performance zone. Now the night of Northport performances blending indie bands, fusion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jazz will also be held. Also, at the Stairway Plaza at the entrance of the park, Starlight Busking, hos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unfold. An overnight running program called Luminous Run and a water play performance will be conducted around the park area. And the Zen Meditation Festival, hosted by the Busan Meditation Association, will also be available. Well, we hear the next event to be introduced also unfo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a. So what kind of event is this?
2: 다음 소개하는 행사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 바다축제가 열립니다. 다대포의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다음 달 7일 야간 개막식에서는 다대포 해변의 압도적인 개방감을 살린 다대불꽃쇼가 일주일간의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0: 그렇군요. So the Busan Sea Festival will be held from the 7th to the 13th of next month around Tadepo Beach area in Busan. Various programs will unfold against the backdrop of Tadepo's wide open sea and beautiful sunset. At the nighttime opening ceremony on the 7th of next month, the Tade Fireworks Show, which utilizes the overwhelming sense of openness of Tadepo Beach, is scheduled to bring the week-long festival atmosphere to its absolute peak. Well, the Busan Sea Festival marks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So are there any specially designed program?
2: 예, 부산 바다 축제는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 네, 올해는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부산 청년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축제로 기획됩니다. 전국 최대 해변 포차인 다대포차가 운영되고 부산의 10개 대학과 연계한 대학 축제 대전, 청춘 해방 구역도 펼쳐집니다. 이 밖에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음악과 음료, 디제잉이 어우러진 야간 파티가 열리고 백사장에서 아로마 필라테스와 향수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즐길거리와 또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해서 세대별로 관심을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So marking the meaningful occasion of the 30th anniversary this year, it is planned as a local win-win type

0: Sunset Festival, linking Bhutan youth and local commercial districts. Thadae Pocha, the nation's largest beachside food stall area, will be operated. And the Youth Liberation Zone, a university festival competition linked with 10 universities in Bhutan, will also unfold. Also, a nighttime party blending music, drinks, and DJing will be held against the backdrop of wide open sea, and wellness programs as well, experiencing aroma Pilates and perfume making on the white sand beach are also scheduled. Well, is there a final event to introduce? 마지막으로 더위를 피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 한번 더위를 피해 실온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디게임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41개국에서 180여 작품이 공식 선정됐습니다.
0: 세계 여러 나라의 창작 게임을 부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So this time we're going to head into the cool indoors to escape the heat. The Busan Indie Connect Festival will be held at Bexco in Haeundae-gu from the 14th to the 16th of next month. And the Busan Indie Connect Festival is a global indie game festival held annually in Busan since 2015. Well, let's talk about what indie game or the term indie game is. 이 인디 게임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인디게임은 대형 게임 회사가 아닌 작은 팀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만든 게임을 말합니다. 제작비는 크지 않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적인 디자인, 세계관 등으로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상업적 성공보다는 창작자의 표현과 실험 정신이 더 중요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0: 네, so indie games refer to games freely created by small teams or individuals rather than large game corporations. Although production costs are not grand, they provide distinctive fun through original ideas, unique designs and world views. 그럼 기자님은 이 많은 축제 중에 어느 축제에 가실 건가요?
1: 저는 부산 바다 축제 한번 가서 좀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 한번 즐기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축제 요정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our 축제 요정 festival fairy, Mr. of course, Kim Dong-woo, our reporter from Busan Ilbo for News Inside. Before we wrap up, though, I do want to remind you, next week, Busan Worldwide will bring you a special summer series to help you stay safe and enjoy the season. 네, 다음 주 Busan Worldwide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record-breaking heat, climate change, keeping Busan's waters clean, practical safety tips for heat waves as well. So we're going to keep the information clear, useful, and easy to follow. But I want to tell you, of course, with the summer heat, what could be better than ice cream, right? Take part in the listener questions next week featured during the program, and you could win an ice cream gift certificate in our prize draw. So get ready for the safer, more enjoyable summer holiday with Busan World Worldwide, and make sure to join us next week for our special episodes. 네, 다음 주 부산 월드와이드 여름 특집 방송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before we wrap up, I want to just read one message. We have Zirunim saying, I've been listening from India. Thank you so much for daily broadcas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from India, and I do hope to see you next week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Let's listen to our final song, Daft Punk, Lose Yourself to Dance.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These are the nationwide safety guidelines informing you of rules to prevent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water play. As the heat wave continues, the risk of water-related accidents during leisure activities is increasing. When enjoying time at beaches, rivers, valleys, or any body of water, please follow these basic safety rules. Always wear a life jacket. Children must be accompanied by a guardian. Never swim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case of heavy rain, evacuate from the water immediately. If an accident occurs, alert those around you and call 119 right away. Schools and families are also encouraged to educate children in advance on safe water activity practices to ensure their safety.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0: reach to the world. BEFM, Busan Yongha Bangsa.
1: J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It's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7: And me, Jessie.
6: Now here is the question. On safely enjoying water activities, listen carefully and guess the right answer.
7: Okay.
6: From the following water safety measures, guess which one is correct. Number one, always warm up before swimming or going in the water. Number two, enter the water slowly and wear a life jacket. Number three, never go beyond the designated swimming area. Number four, call 119 or a lifeguard on duty if you witness drowning.
8: 뭐지?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것 같은데?
6: Time is running out.
7: The answer is all of the above.
6: That is correct. All of these options are important in order to safely enjoy water activities.
7: If you keep them in mind, you're bound to have a great and safe summer.
6: Stay with BEFM this summer for a responsible beach season.

0: your Race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2: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2: 영어 하이소.
1: Oh, hello.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2: 오늘부터 이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구나. 제가 잠시 음악에 빠져가지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Hi, nice to meet you.
1: Oh, hello, it's nice to meet you too. Wow, this music studio is amazing. All these instruments look so cool.
2: 아, cool, 맞아요. 그런데 뭐 음악 한다고 다 쿨해지는 건 아니고요. 기타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1: Really? You mean playing the guitar isn't easy, right?
2: Really? 저는 기타와 대화합니다. 사랑에 대해 연주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있어? 이렇게?
1: Oh, that sounds interesting.
2: 어머나 wait 잠깐만요. 사운드가 interesting. 이런 음악가의 딥하고 고뇌하는 이 뮤지션의 혼을 담은 연주가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내 연주를.
1: Oh, you mean you put your soul into your guitar playing, right? Yeah, that does sound interesting.
2: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이 뮤지션의 고통을 몰라주고 인터레스팅이라니. 그런 식이라면 저는 당신한테 기타 못 가르칩니다. You go!
1: Wait, what's wrong?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2: No lesson. See you. Bye-bye.
1: That sounds interesting.
2: That sounds interesting.
1: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할 때 that sounds interesting 이라고 말합니다. sound는 원래 소리가 나다 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엇하게 들리다, 무엇처럼 느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that sounds interesting은 그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fun. 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 That sounds interesting.
1: That sounds interesting.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무려 1,500만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곁에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강아지나 조용히 식빵을 굽고 있는 고양이가 있죠.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미안할 때가 참 많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평화로운 공존을 돕는 동물행동교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유빈씨.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동물행동교정사로 일하고 있는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빈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강아지를 혼내고 나면 되게 미안한 눈빛으로 웅크린 채 다가오는 걸 보면서 얘가 반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반려견은 사람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혼날 때 눈치를 보거나 눈을 깜빡이고 자는 척을 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호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호자님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카밍 시그널이라는 행동입니다.
0: 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저를 진정시키기 위한 카밍 시그널, 일종의 바디 랭귀지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즘 1인 가구가 많아

0: 하시면서 분리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런 보호자분들을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1: 분리불안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이라며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 반려견도 분리불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불안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반려견의 타고난 성향, 후천적인 성격, 성별, 생활환경, 그리고 보호자의 대처 방식까지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해서 낑낑거리다가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행동을 바로 칭찬하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보상으로 연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칭찬을 좀 자주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견, 노령묘를 돌보는 가정도 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거나 밤에 이유 없이 하울링을 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행동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좀 해줘야 하나요?
1: 평소와 다른 행동이 보인다면 사진이나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수의사 선생님이나 저희 같은 행동교정사가 상태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반려견은 보호자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는 동물입니다. 보호자가 침착하게 반응하면 반려동물도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보호자가 되게 걱정되는 마음에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반응하는 게 강아지를 위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산책조차 힘들어하던 아이가 보호자와 즐겁게 걸어가고 서로 지쳐있던 관계가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노화 혹은 예상하지 못한 이별을 함께 마주하기도 하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을 함께 견뎌낸 보호자분들이 덕분에 우리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에게 마냥 달콤한 일도 그렇다고 마냥 쓰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행복과 아쉬움, 기쁨과 슬픔이 늘 함께하는 일이기에 저에게는 비러스윗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비러스윗. 기쁘면서도 슬픈 감정을 좀 느끼시네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유빈 씨가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고요. 또 유빈 씨의 인터뷰로 많은 보호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반려동물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오늘 on the mic with reporter Leo who interviewed animal behavior specialist Park Yubin. Did you have a big smile on your face the entire time? The trust in the dog's eyes in that photo. Well, she explains that when dogs crouch after they're kind of yelled at, being scolded, they're actually not feeling guilty or 반성, reflecting on their behavior. But they're actually trying to calm you down by using their body language to regulate or soothe the owner's emotions. So having personally dealt with her dog's separation anxiety, she emphasizes that behavioral training must take into account each animal's temperament and the environment, meaning there is no golden solution that works for every single dog. Every dog is different. So therefore, the specialist recommends immediately praising, rewarding good behavior. Calm behavior, recording unusual behavior on the video so you can take a look at it later or show experts. Also, you yourself need to be calm. Use soothing voices because animals, they definitely pick up on that behavior a lot more than you might think. So understanding each other between the animal and you, that can restore peaceful coexistence and rediscover joy together. So how does Park Yubin-nim describe her job? bittersweet because, of course, sharing your life with a dog, a cat, or any beloved companion animal, that is truly sweet. However, we know their lives, they can't live as long as we do, so that can be quite bitter. But that is life, isn't it? And again, so I don't personally have a pet, but I do have friends that do, and that love is kind of on a different level. It's really this incredible bond between the animal and the human, but also because they can't talk. They can't tell you, hey, this is what's happening, or that. So reading that behavior signal, reading the body language is very important. So listeners, if you have animals, furry friends or reptilian friends, what have you, tell me about your pets, or at least tell me about their names. I did have a pet fish called Mr. Darcy. So, you know, you can always chime in via #9050, text message, KakaoTalk, and live chat. Speaking of chiming in, I have a lot to talk about with this next guest. It is Culture for You.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h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6: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7: The time is now 5 o'clock.
8: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9: 어. 부산이 좋아요.
10: 부산이 좋아요.
9: 포 마이 부산.
10: 포 마이 부산.
11: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12: 부산?
13: 포 마이 부산.
14: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15: 포 마이 부산.
16: You are listening to 4 My Busan.

overseas. And a lot of you, 아니 다들 어디에 있다가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So many messages, so many Kakao, and on our NoTube as well, chiming in about how much you're enjoying this. But remember, we're gonna bring this back two more times. 다음엔 저도 어디 코너 어디 끼워주시면 안 돼요? I'll be real quiet. I'll be like in the corner, but let me comment on things. So we are gonna select a winner, but we need some time to go through your wonderful messages. So we will post this on our homepage. 네, 오늘 라운드테이블 퀴즈의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중에 정리를 끝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stay tuned for that. But speaking of specials, because we have another special, it is D-7 people. Get those AIs rolling. Get your love or maybe even breakup stories going on.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For My Busan 여름 특집 AI로 만든 나만의 여름 노래 혹은 나의 여름, 나의 첫사랑 이야기 혹은 들은 것처럼 첫사랑에게 차인, 내가 찬? 이야기 여러분의 여름 love story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The email is 4, mybusan@gmail.com 숫자 4, mybusan@gmail.com 8월 5일 수요일 자정까지 이메일 제출해 주세요. The deadline is midnight. So through August 5th, Wednesday, we have lots of gifts. But in the meantime, we are going to start to wrap up our show with Dr. Sa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에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0: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1: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시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급성중독 응급환자 순차진료체계로 응급실 미수용 사태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급성중독 응급환자 837명이 신속하게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업 시행 전보다 병원 선정 시간은 평균 29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타지역 이송률도 21.7%에서 0.6%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부산시는 외상과 소아, 분만 등 다른 응급질 분야로 체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3: Poses nationwide first sequential treatment system for emergency patients with acute poisoning has significantly improved the situation of emergency rooms turning patients away.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837 emergency patients with acute poisoning were quickly transferred and received appropriate treatment.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the average time needed to select a hospital has been cut from 29 minutes to 15 minutes, while the rate of patients transferred outside Busan has dropped sharply from 21.7% to just 0.6%. Busan plans to expand the system to other emergency medical conditions, including trauma, pediatric emergencies, and childbirth.
2: 조병길 전 사상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한 지역단체 행사에서 관계자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관계자는 돈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 구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3: Former 사상구 District Mayor Cho Byung-gil has been referred to prosecutors on suspicion of violating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Cho is accused of handing an envelope containing 1 million won in cash to an official at a local community event in May. The recipient is reportedly said to have returned the money. Police referred Cho to prosecutors without detention, while a warrant for his arrest sought during the investigation was rejected by the court.
2: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석 달 연속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8천 가구로 집계됐으며 준공 뒤에도 팔리지 않는 주택은 3,300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 공사비 상승, 인기 지역에 쏠린 수요가 미분양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 The number of unsold apartments in Busan has remained above 8,000 units for three consecutive months. As of the end of last month, around 8,000 apartments remained unsold. The number of homes that remained unsold even after completion reached 3,300, the highest level on record. Experts say tighter lending rules, higher tax burdens, rising construction costs, and demand concentrated in popular areas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unsold homes.
2: 해운대구가 국내 첫 글로벌 관광 특구로 선정됐습니다.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 백스코 등을 아우르는 지역에 향후 2년간 국비 등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부산시는 인공지능 관광 안내소와 외국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야간 축제와 관광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해운대구 District has been selected as Korea's first global tourism special zone. The area, which includes Haeundae and Songjeong beaches and Paexco, will receive 6 billion won in government funding and other support over the next 2 years. Busan plans to introduce AI-powered tourist information centers and a payment system for international visitors, while also expanding nighttime festivals and other tourism programs.
2: 부산 항만공사가 폭염 속 항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열 질환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온 음료와 냉각용품, 체감온도 측정기 등 예방 물품 2천여 개를 사업장에 배포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하역 현장에는 살수차와 그늘막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 Busan Port Authority is stepping up measures to protect port workers from heat-related illnesses amid the heat wave. It has just It has distributed more than 2,000 items, including sports drinks, cooling supplies, and heat index monitors to workplaces. When the feels-like temperatures reaches 33 degrees Celsius or higher, workers will be guaranteed sufficient rest. The authority also plans to provide water spraying trucks and shade shelters at cargo handling sites.
2: 부산문화재단 지원 창작공연 무용극 사자후와 연극 코마가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인 아비뇽 오프 페스티벌에 참가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코마는 국제연극상인 류베르상을 받았으며 현지 언론도 연기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3: Two creative productions supported by the Busan Cultural Foundation have received positive reviews at the Avignon Art Festival in France. The dance theater production Saja Hu and the play Koma participated in the world-renowned Performing Arts Festival. Koma in particular received a Louvre Award, an international theater prize.
2: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 중서부와 양산 등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은 주말에도 낮 기온 40도 가까이 오르는 극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불필요한 실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영유아와 노약자, 만성 질환자는 한낮 외출을 최대한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A heat wave warning is in effect across central and western parts of Busan as well as Yangsan. Extreme heat is expected to continue through the weekend, with daytime temperatures in Busan rising to nearly 40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across Busan is 29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2: 고생하셨습니다.
3: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PFM 부산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 영어 방송.
3: Welcome to Nice to Minsu. I'm Minsu. We have Asia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4: Hi.
3: It's not Asia's show, once again, ladies and gentlemen. It's Nice to Minsu, not Nice to Asia.
4: Yes, but I think this is probably going to be my last Friday.
3: 아, 이제 벌써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4: 그러니까 어? 계속 보시라고.
3: 어. 아니, 근데 부장님. 딱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왜 계속 에이저만 원샷 주죠?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우리 너튜브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들, 일단 나이스 투 민수가 민수가 누구지라 궁금한 분들 진짜 많을 건데 오해할 거잖아요. Everybody's gonna misunderstand that 이분 어 이렇게 이쁜 분 이름이 민수라고? The most like 평범한 like Korean
4: wait,
3: name?
4: I'll be Minji, like your female version.
3: Oh, you
4: yourself.
3: Cannot handle Minji. Asia, I'll let you know now. You cannot handle Minji. happy Friday, 여러분. It is indeed the Fri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It's called Nice to Minsu, where we are nice to Minsu. Yeah.
4: That is.
3: 네. 근데 벌써 너튜브 채 보니까 nobody's being nice to Minsu.
4: I know.
3: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be nice to Asia too. 지금 Asia 불쾌 지수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4: 왜요? 네. 언제요?
3: 진짜 완전 지금 더워서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4: No, I think it's okay because it has AC. But 진짜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 respect.
3: Yes, 진짜 respect.
4: I don't know how you guys
3: right?
4: do it.
3: 네. It's super hot. I mean, this cannot be said enough. Very redundant, right? Mm. 이 redundant 하다 이 단어가 계속 뭐를 반복하면
4: yes.
3: 좀 귀찮게 들리는 그런 만큼 redundant잖아요. Mm-hmm. Right? It's hot. We're sweaty. It's humid. 38 degrees, 39 degrees here in Busan. It's become so redundant the past couple days. But 그 정도 덥습니다 지금
4: yeah.
3: 부산에. Right? I think as hot. I would say as hot as anywhere else here in Korea.
4: 네. Do you know why I'm so quiet right now?
3: Why?
4: 오늘 주제 너무 기대돼서.
3: 빨리 넘어가려고?
4: I'm just so excited to start.
3: 나는 천천히 주제를 들어가야지. Let's take our time. Well, I do have to talk about this one bit and then we'll move on.
4: Okay.
3: For the past couple of days, you know, it's tradition here at All Star English where when people log into our live YouTube channel, mm-hmm. right in the chat, the first person to type in one, they are like the crowned winner, like the first place winner of... It's not even a competition, actually. I don't know why we started this competition. The first person to comment on the NutTube chat for the past 4 days,
4: yes.
3: for the past 4 days, one of our loyal listeners, 낙지연이님,
4: oh.
3: has been able to type one
4: really?
3: Into the chat, right? So for the past 4 days, she's done it. Today, can 낙지연이님 place first and be the only one of only two people that has done it 5 days straight on our show? 딱 너튜브에 들어가니까요. 오늘의 1등이 바로 낙지연이님이었습니다.
4: Congrats.
3: 총 연속으로 5일 동안 5 days straight she has been the first person to comment on the chat. 그래서 All Star English에서 이분들한테 선물 드려요.
4: Really? really?
3: 네, 선물 줘요. 그래서 낙진이님 당연히 월요일 오실 거죠? 네. If you come on Monday, 우리 문자 요정한테 알려주고 선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4: Oh, and guess who's coming on Monday too?
3: 아이, 벌써 그렇게. Why are you spoiling everything right at the beginning? We have so much show to do.
4: 네. Nah, it's just me.
3: 네, 에이자도 월요일 올 겁니다. 다음 주 스케줄 체인지 살짝 있어서 에이자 화요일 아니고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할 건데요. 근데 뭐 낙진이님 너무 신나서 이게 뭐라 그러지? 뭐 문요 보고 있나? 민수 보고 있나? 일단 워워워 우리 그래도 좀 예의를 지킵시다. Let's still 네 proper etiquette you know towards one another, right? 신나서 이해하긴 하는데요. I understand that you're excited, right? Uh-huh. 네, but let's be polite to one another, please. 아니요, 괜찮아요. 농담입니다. All right, Asia just cannot wait to get to today's topic. 네, yeah. 그래서 Asia 좀 기다리게 하겠어. 좀 제가 미안해서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Today's show is probably going to be 90% Asia talking and maybe like 10% me
4: That's
3: talking.
4: That's why, remember when I mentioned last time that Fridays for me are like no iPad day?
3: 네.
4: For me, it's...
3: No iTang day.
4: No computer or electronic device day.
3: 네.
4: I actually have an electronic device with me.
3: 오늘은 에이자 원고 보고 방송한답니다, 여러분.
4: 원고는 아니고 I wrote down some ideas of things 네. that I wanted to talk about.
3: Because today, what are we talking about?
4: Books.
3: Yes. Today, 여러분 오늘의 주제 books입니다. Books면 민수 오늘 뭐 참여 가능할까? 오늘 민수 그냥 말고 에이자만 하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I know what you're thinking. Oh, if you're talking about books, just have Minsu off air. Just give it all to Asia, right? 여러분, 저도 조금 살짝 책은 있어요. I have books.

0: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Welcome to hour number two of All Star English. I am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여러분,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deciding to hang out with us tonight. Hopefully, enjoy the first hour of Nice to Minsoo. Hour number two, we have highlights of some of the best segments from All Star English from this past week ready for you. We have Ibi Tajin Small Talk with Minju Sam, leveling up your small talk game each week. And after that, we have with Haeyeon, All Star Theater Presents. 이번 주 어제였죠. 아주 재밌게 Moulin Rouge, scenes from Moulin Rouge, our rendition of it. But to start off our highlights, we are actually going to kick things off first with today's 부산 아침에. 오늘의 표현은요, 흥미롭네요.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That sounds interesting. Tell me more. 어떤 상황에서 이 표현을 썼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0: Oh, hello.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1: 오늘부터 이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구나. 제가 잠시 음악에 빠져가지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Hi, nice to meet you.
0: Oh, hello, it's nice to meet you too. Wow, this music studio is amazing. All these instruments look so cool.
1: 아, cool, 맞아요. 그런데 뭐 음악 한다고 다 쿨해지는 건 아니고요. 기타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0: Really? You mean playing the guitar isn't easy, right?
1: Really? 저는 기타와 대화합니다. 사랑에 대해 연주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있어? 이렇게?
0: Oh, that sounds interesting.
1: 어머나 어머나, wait, 잠깐만요. 사운드가 interesting. 이런 음악가의 딥하고 고뇌하는 이 뮤지션의 혼을 담은 연주가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내 연주를.
0: Oh, you mean you put your soul into your guitar playing, right? Yeah, that does sound interesting.
1: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이 뮤지션의 고통을 몰라주고 interesting이라니. 그런 식이라면 저는 당신한테 기타 못 가르칩니다. You go!
0: Wait, what's wrong?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1: No lesson. See you. Bye-bye. Today, 배워볼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를 영어로 뭐라고요?
0: That sounds interesting.
1: That sounds interesting.
0: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할 때 That sounds interesting 이라고 말합니다. Sound는 원래 소리가 나다 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엇하게 들리다, 무엇처럼 느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That sounds interesting은 그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fun. 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

0: All right, time to level up your small talk game.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Sam.
1: 안녕하세요.
0: Hello, hello. How are you?
1: I'm great. Just busy as always.
0: 이 항상 I'm great. 선생님이 I'm great 하면 I'm great. 이게 숨 플러스 힘이 빠지면서.
1: 아, 죄송합니다. 네. 정말 정말 좋아요.
0: 그쵸?
1: 8시간 영광 하고 왔습니다. 지금.
0: 아이고 와 너무 좋겠다.
1: How about you? How are you?
0: Oh, I'm great as well. 네, 저도 오늘 3시간 수업하고 왔는데요. 네.
1: 아이고, 3시간이요? 오셨죠?
0: 네, 맞네. You win. You win입니다. 네. But I can't help but notice you do look slightly stressed today.
1: Don't even ask.
0: Where? What happened?
1: Well, I thought I lost my phone this morning.
0: 어떡해? Oh, that's the worst feeling.
1: I know.
0: 제일 싫어.
1: I was searching everywhere. My bag, my car,
0: 네.
1: 뭐, couch, refrigerator.
0: 네. 잠깐, refrigerator? 그런 적 있어요? No. Refrigerator, I mean, bathroom, maybe, right?
1: Come on. When you're panicking, you look in weird places.
0: 맞아요. Mm. Right? I would check just to make sure. 그래서, did you find it? Where was your phone?
1: Yeah, in my hand.
0: 우리 이거, we talked about this last week. 이거는 one of the most, you're not alone.
1: Okay,
0: Sam,
1: thank you.
0: Last week on episode of Nice to Minsu on Friday,
1: mm-hmm.
0: we talked about some of the most human experiences. Mm-hmm. 진짜 이 세상에서 누구나 rich or poor, you know, young or old, any background, 이런 경험을 분명히 한 번 있을 겁니다.
1: 맞아요.
0: And one of them was looking for something that's in your hand.
1: Yeah.
0: Right? 그런 most human experiences를 경험했던 겁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부스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진짜 like we said, you're not the only one.
1: Okay.
0: Okay, I've definitely done that before as well, right? Along with you, listeners, right? We're all human. We all make mistakes, right?
1: Yeah, we all lose things sometimes. 그래서 오늘은 물건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일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0: 아이고, 진짜 저는 진짜 아마 이런 표현들 아마 입에 뭐라고 하지? 이게 붙여 다니는 편이에요. 나이 때문에 그런지
1: 좀 그런 것도 있죠.
0: 비타민을 잘 안 챙겨 먹어서 그런지 맨날 까먹어요, 뭐를. Right? So, let's get it. Expressions, especially you could use in small talk when you just can't find things you're looking for, right? 좋아요, 지금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 can't find it anywhere.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도대체 어디 갔지? When you say I can't find it anywhere, it means you've looked everywhere, but you still can't find it. The keyword here is anywhere.
0: 맞아요.
1: It emphasizes that you've searched all over the place. 다 찾아본 거죠. So people use this expression all the time when they're looking for something they can't find. Where is it? 보다 훨씬 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찾는 느낌이잖아요.
0: 맞아요. 네. 왜냐면 이 anywhere 이 단어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Where's my phone? I can't find it. I can't find it. 그러면 그게 좀 열심히 안 찾은 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I can't find it anywhere. Uh-huh. 다 찾아봤는데
1: 없어.
0: 안 보여. 이 느낌을 나잖아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anywhere. 뭐 I can't find my keys anywhere. 막 열쇠. 그리고 요즘 이 열쇠 그 스마트 키 막 이런 거 더 항상 작아지거든요. 네. Or I can't find my wallet anywhere. 진짜 me every day.
1: I can't
0: find my glasses anywhere. 네. 그래서 가끔씩 my daughter plays hide and seek with my glasses.
1: Oh.
0: 네. 진짜 하루한테 맨날 물어봐요. 하루 아빠 안경 어디 있어? Right? Like she took it away and hid it. 네.
1: Yeah.
0: 근데 진짜 이럴 때 많죠.
1: 맞습니다. 이 표현은 찾고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You can also say I can find them anywhere if you're looking if you're talking about more than one thing.
0: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like I said, 뭐 car keys, my glasses, 차키나 뭐 안경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I can't find my car keys or glasses anywhere. 근데 이런 거 또 있잖아요. 뭐 I can't find my motivation anywhere. 이 의욕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1: 지금 상황인가요?
0: 네, 일단 1부 때는 motivation 있었는데 한 2부 넘어가니까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입니다. 네.
1: 맞습니다. 이 motivation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서 사실 농담처럼 종종 사용하죠. So don't just memorize the sentence. Replace the object with anything you're looking for.
0: 네.
1: 뭔가 물건만 바꿔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자, 그러면 I can't find my 뭐뭐 anywhere.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Minju,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안경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3: Really? Can you see me?
2: Of course, 당연했지. 빨리 나 도와줘.
3: Can you read this?
2: 참, 진짜 귀찮게 만드네. Warning, objects in the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3: Wow, you can't even read the tiny print. 깨알 같은 글씨도 있네.
2: Duh, my eyesight is amazing today.
3: Touch your face.
2: 어, 내 얼굴에 있었네. 미안.
0: And then you realize this later, right? 이게 펜이나 연필 찾을 때 또 그렇지 그 뭐지 이런 적 많지 않아요? 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
1: 들고 다녀. Like,
0: 네, 막 연필 갖고 머리 이렇게 치우면서 그러니까 찾아다녀요, right? 여러분, it happens to the best of us. No worries. 자,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was here a second ago.
0: 어, 맞아.
1: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맞아, 맞아.
1: Yeah, when you say it was here a second ago, you don't literally mean one second ago. A second ago i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simply means just a moment ago or just now. So it's what people naturally say when something suddenly disappears and they can't believe it.
0: Yeah.
1: 1초 전은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oh, my phone was here a second ago. 하지만 방금 여기 있었는데. Or my wallet was here a second ago. 지갑 방금 여기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나 통장에 돈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Oh, my money was here a second ago and now it's gone.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1: 그럼요. Yeah,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ith anything that suddenly seems to disappear. A second ago는 방금 전에, 좀 전까지만 있었는데, 해도 여기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냉장고 문 열고 my milk was here a second ago. 라고 좀 누가 내 우유를 다 마시면 좀 짜증나는 편입니까?
1: 짜증나요. 짜증나죠.
0: 맞아요. 저는 제 베이컨이 없어지면 좀 짜증납니다.
1: 네.
0: 뭐 우유, 뭐 베이컨이나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좀 한참 찾다가 뭐 알고 보니 이미
1: 손에 들고 이미, 있어요.
0: 그렇죠. 나 커피, 그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데 우유 넣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 Right? And you're all shaking the bottle.
1: Yeah. 네. That happens to everyone,
0: 맞아요.
1: I think.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it was here a second ago. 자, 이 표현이 실제 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 Oh, my mirror. It was here a second ago. 잠깐만. You took it, didn't you? 내 거울 방금 여기 있었는데 민주 네가 가져갔지?
1: No. 근데 왜? Why?
2: I mean, I need to check if I still look this good. 아, 내 미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1: There's a window.
2: 역시 I still got it. 마음에 너무 들어. 거울 필요 없어. 안녕.
0: 아니, 이분이 혹시 뭐 Is it your sister? 자매입니까? 네. Roommates 뭐 이런 건 아니죠?
1: 아니죠.
0: Why do you keep hanging out with this person?
1: I don't.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이 코너 위에 계속. 네. 네.
1: 근데 민수가 여자로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0: 아, 무섭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좋아요. It was here a second ago. 표현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Oh, yeah.
1: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When you say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you're making a logical guess. Yeah, you don't know where it is, but you're pretty sure you left it somewhere by accident. 분명 어디 두고 왔나 보다 하고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must have는 must have의 줄임말이고요.
0: 네.
1: Must have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처럼 그 과거 일을 강하게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을 어디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wallet somewhere. Or 뭐 휴대폰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phone in the car. 이 somewhere는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Or 가방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bag at the cafe. 근데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카페에 뭐지 두고 왔잖아요. 근데 가면 I want to say 그쵸 100번 중에 99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Mm-hmm. 그 한 번은 아마 뒤에 그 lost and found 있을 거고요.
1: Yeah.
0: 너무 좋아 이런 거 돼서. Mm-hmm. 네,
1: 네.
0: 죄송해요.
1: Yeah, notice that we often add the place after left.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it at home. I must have left it in the car. I must have left it at work.
0: 네.
1: 이런 식으로 장소를 붙이면 훨씬 자연스럽고요. 모르겠으면 오늘처럼 somewhere만 붙여서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맞아요.
1: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 근데 우리 베니님이 바로 적용하네요.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my ear buds at my desk.
1: 오, 오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Good job, 베니님.
1: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오늘 베니님.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이 표현 어떻게 실제 대화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 must have left my phone somewhere. 아, 내 휴대폰 어디 두고 왔나 봐.
1: Okay, don't panic. Think back.
2: Okay, okay. Let's see. I checked my emails. Then I replied to a few texts. Then I ordered lunch. And then I ordered second lunch. And then I watched a couple of videos. And then I checked today's weather. Bi-di-ding! Oh, 여보세요? Hello? 여보세요? Yes, this is 민순이.
4: Hey, it's me.
2: Oh, Minju, what are you doing? Oh, we're literally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지금 장난해? 같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해?
4: You've gotta be kidding me.
2: 어머! 어머! 네! 어머!
0: 네. 그럴 때 있죠. 네.
1: 연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뭐 저는 아, 좀 있으면 할리우드 오디션 보러 가려고요.
1: 아,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하, 특히 이제 뭐, 너무 더워서 이 더위 때문에 저의 our senses, right? 네, 특히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이 정신력이 살짝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뭐를 많이 깜빡하고 많이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뭐 우리 부스터분들도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더워서 몸이 다 녹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Because of the hot weather,
1: yeah.
0: You know, it's not your fault if you tend to forget things. 그래서 가끔씩 뭐 물건이 잃었을 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 너무 그냥 small talk conversation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ith the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Okay.
0: I can't find it anywhere.
1: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0: It was here a second ago.
1: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1: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0: 이 말하면서 좀 짜증도 살짝 느꼈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짜증 내면서 말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Right? Who talks like that, right? Minju S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0: This one's by Risenne, Love Attack.

0: That's right, ladies and gentlemen, time for All-Star Theater Presents. And for that, as we do every week, we have Han joining us here in the studi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Welcome. Yeah. How are you?
1: I'm doing very good.
0: Good.
1: Yeah, bearing, you know, when it's this hot, 이 정도로 더우면 그냥 저는 바로 항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불평도 안 하고 I don't complain.
0: You just give up and give in?
1: I'll take, yeah. I'll just give in, surrender into it.
0: You know, 17 years here in Busan, 20 years in total here in Korea.
1: Is it true? Does it feel like that for you?
0: Is what do you mean?
1: That it's the hottest summer that in Busan?
0: I definitely feel it.
1: Because yeah. I'm hearing in the news headlines.
0: 맞아, yesterday it was like 역대급.
1: The 역대급. Hottest summer.
0: 부장님, like 역대급. 맞죠, 네.
1: Right? 122 years or something?
0: 맞아요.
1: Yeah, I'm having a hard time focusing. Are you aware you still have your hairpin on?
0: Yeah, 여러분, don't worry. I'm doing this on purpose, okay?
1: And
0: I have a reason.
1: Guitar. 기타에 하는 거죠.
0: 아, 이거 머리 클립 맞아요.
1: 아, 맞아요? 여러분. 캡인 줄 알았어요.
0: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러 하는 건 아니에요. 부장님, don't worry. I didn't forget to take it out. 이게 설명 있긴 있습니다. 설명하긴
1: 근데
0: 할게요.
1: 근데 부럽다. 나도 좀 뭔가 하나 꼭 하고 싶은데.
0: 아니, 하긴 할 건데. But yeah, you know, in the past 122 years, the highest in terms of temperature Busan City has recorded, definitely feel, I think it's not so much the humidity, it's just the intense heat now that's just bearing on our city.
1: It's so intense.
0: 맞아요. But like I was saying, 20 years here in Korea, still not used to the summer. And with temperatures like this, I don't think we'll ever get used to it.
1: 우리 부스타 여러분 어떻게 잘 더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Yeah. Take those cold showers.
0: 너무 힘들어요.
1: 우리 집은 샤워를 하려 해도 I want to take a cold shower 하는데 the cold water is not cold water.
0: Exactly. 저희는 완전 그 오른쪽으로 we turn it all the way to the right to get cold water, still like room temperature.
1: It's not working.
0: Like lukewarm. 네. Yeah. Well, the reason why I brought that up because I've been here for the past 20 years, forgot what summer in California felt like. I always tell people a lot cooler than this though. What's it like in New York?
1: I've never been. Summer is quite intense.
0: 네.
1: 이 빌딩 숲에 있다 보면요 확실히 또 그 깜깜함이 있고.
0: 네.
1: There's humidity. I would say similar.
0: Yeah.
1: 아스팔트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0: 네. 네. 아, 일단 여러분 다들 우리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1: 고생이지만 또 이 낭만이 있잖아요. This
0: 그쵸.
1: is the romance of summer.
0: 맞습니다. 맞아요.
1: A lot of sweating, a lot of showers, a lot of watermelon.
0: Is that what 낭만 is?
1: 낭만이라 생각하면 되죠.
0: A lot of sweating, a lot of showers.
1: Yeah.
0: 좋아요. 자, All-Star Theater Presents. Haeyeon always brings for us, you know, every week, movie, TV shows. We've been doing movies a lot of late.
1: I would say so.
0: 네.
1: And kind of taking it back. A little like oldie, but a goodie.
0: 맞아요.
1: Yeah.
0: 네, 네, 네. So I'm really curious. I mean, not curious. I know what we're going to do today. Hence the reason.
1: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오늘 작품 먼저 뭔지 발표할게요.
0: 네.
1: Today's All-Star Theater Presents is Moulin Rouge.
0: Oh, Moulin Rouge.
1: Moulin Rouge. Ooh, look at our backdrop.
0: 맞습니다. Oh, we are in Belly. Belly, doing
1: but
0: the Moulin Rouge.
1: I don't know if our PD님 has ever shown herself
0: 네.
1: on screen. 우리 PD님이 한 번도 이렇게 출연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PD님이 오늘도 모습이 아주 Parisian.
0: Yes, with the beret and everything.
1: 나죠. 배를 못 쓰시고.
0: 맞아요.
1: Yeah.
0: You know that 오늘... beret's been here for as long as she's been here.
1: I bet. 네.
0: 저의 첫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to the radio station, she was in that beret.
1: Yeah.
0: 네.
1: Yeah, but there's different colors too.
0: 맞아요.
1: Yeah.
0: 그 보라색도 있잖아요, 부장님.
1: I mean,
0: 그만하죠.
1: Listeners, this whole studio is very Parisian right now.
0: 맞습니다. 네.
1: I'm curious if our listeners, because I know that some of our listeners skewed younger.
0: Yeah.
1: 좀 더 우리보다 연배 어리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물랑루즈를 보신 분 그리고 아시는 분은 좀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0: 많을 겁니다.
1: I hope so.
0: 많을 거예요.
1: I hope so because when this movie came out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0: 네.
1: I was soaking it in. 정말 너무 좋아서 확 정말 흡수를 했거든요.
0: 맞아요. Junior in high school for me, I remember we watched it, you know, at home on DVD. But I was so just taken away by the music.
1: Yes.
0: The songs, the
1: songs.
0: The you know, it's like, oh, I know that song, right? Oh, but they turned it into this?
1: 맞아요. 바로 이런 뮤지컬을 여러분 jukebox musical이라고 합니다. Jukebox musical.
0: Jukebox musical. What does that mean?
1: Usually an original musical, for an original musical, mm. they create all of the songs mm. from scratch. 네. 근데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면 좀 이미 유명한 팝송들을
0: 맞아요.
1: 좀 새롭게 편곡을 해서 yeah. 이제 극중의 스토리 이렇게 녹여내는 거라서 for example, Mamma Mia is also a jukebox musical.
0: 맞아요.
1: Because it's mostly songs of ABBA.
0: 맞습니다.
1: Yeah. So 네. Moulin Rouge is also one of them. 그래서 비틀즈, 뭐 엘튼 존, 데이비드 보이, 마돈나 여러 노래들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물론 Come What May 아주 그
0: 어 지금 하면 안 돼.
1: Beautiful
0: 되니까.
1: song. That one is 이 노래는 이제 이 Moulin Rouge를 위해서 네. 작사 작곡된 노래이지만, I mean this was a huge movie directed by Baz Luhrmann.
0: 네.
1: He also directed the more modern Romeo and Juliet. Leonardo DiCaprio가 나온.
0: Oh yeah.
1: Do you remember that?
0: 네.
1: Oh.
0: The aquarium scene.
1: Yes. 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당시에
0: We should do the modern version of Romeo and Juliet.
1: Like in actual Shakespearean language?
0: I'd be down.
1: 갈까요? 갑니다.
0: 네, 너무 재밌을 것
1: Actually,
0: 같아요.
1: 저, I mean not to brag.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네. 이제 연기 공부할 때 셰익스피어 수업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0: 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1: 선생님께서 Oh, you're a natural. 타고난 Shakespearean actor.
0: 아, Shakespearean actor.
1: 그때 굉장히 거만해졌어요, 네. 제가.
0: 아,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But, you know, we'll save yeah. that for another day.
1: He also directed The Great Gatsby. 또 최근에 그 엘비스의 연대기를 다룬 영화도 했고요.
0: 맞아요.
1: And Nicole Kidman and Ewan McGregor.
0: 이 조합이 never saw it coming. But I think, you know, I mean, it makes sense once you see them on screen, right?
1: Just stunning pair together. This movie, 이 뭐죠? 청각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디오도 그렇지만, visually very stunning.
0: Yes.
1: Yeah.
0: But a lot of CGI in the film too, though.
1: There is some, yes, yes.
0: 맞습니다.
1: 그 니콜 키드만이 지금도 이제 인터뷰 요즘 최근작 인터뷰하면서 옛날 네. 이 영화 얘기가 나오면, she always says like, I had such a good time.
0: Oh, I
1: And
0: bet.
1: You can see it.
0: Yeah.
1: 자명하다. You can see how much she's like enjoying it.
0: Oh, yeah.
1: Relishing in the character.
0: And, you know, a lot of like actors here in Korea, right, have backgrounds in music. Mm. And obviously Nicole Kidman and Ewan McGregor,
1: yes.
0: you know, those celebrities, I mean, actors and actresses like that, definitely you see just they are in their element
1: yeah.
0: in the film like that.
1: Totally.
0: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1: 네. 네. 이 Moulin Rouge가 사실은 그 실제로 그 1890년대 그 세기 말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아주 화려한 nightclub.
0: Mm.
1: Used to be a nightclub.
0: Mm.
1: So the movie is based on that. The story is about this very poor writer, 좀 가난한 작가 크리스티안이 그 Moulin Rouge의 그 스타 Satine, played by Nicole Kidman. Satine과 사랑에 빠지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좀 돈이 많은 좀 evil 그 공작. 공작 듀크가 듀크, 나타나고 네. 해서 막 사랑은 하는데 또 비극적인 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0: 맞아요.
1: Yeah.
0: 네. 아, 우리 다은님이 민수님 머리는 방송 내내 저렇게 두는 건가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요. the reason why I put it in, the reason why... Before we get to this, can we get to the poster today? 오늘은 무슨 느낌 나냐면요. 그 두 커플, Ewan McGregor and Nicole Kidman are... You know, Dr. and Mrs. Hannibal Lecter, and they took the skin off our faces and put it on their faces. 좀 그런 느낌 나요.
1: 그런 느낌 납니다. Yeah.
0: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1: Yeah.
0: 네. 이 머리핀은요, 사실 이렇게 뮤지컬 배우들 있잖아요. 딱
1: yeah?
0: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막 머리에 핀들 엄청 꼽아 있는 거 봤거든요.
1: Wait. You have a point.
0: 네.
1: 저도 그거 관찰한 적 있어요.
0: 맞아요. 네, 저도 그 뭐지 뮤지컬 하고 뭐 이런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봤는데 항상 옆에서 딱 올라가기 전에 계속 머리 스프레이 뿌리고 있고 항상 이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 배우들
1: Amazing.
0: 특히. 네. 그래서
1: You're getting into character.
0: I want to get into character. I want to get into that role. 그래서 하고 있었습니다.
1: 그리고 저도요 사실 이제 중간 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주인공 이 스틴이 극 중에서 이 폐렴에 걸려서 지금.
0: 맞아.
1: 굉장히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0: 맞습니다,
1: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그걸
0: 여러분.
1: 위해서 가끔 이제 기침이 나오더라도 it's method acting.
0: 맞습니다.
1: Yeah.
0: 네. So without further ado, 저 머리핀도 빼고 컬 장난 아니네요.
1: Oh, nice.
0: 네. So without further ado,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Moulin Rouge. Cue.

0: 물랑루즈 극장을 세워주기로 한 공작. 모두가 축배를 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1: 위층에서는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지만 나는 글을 쓰려고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뿐이었다.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er. How wonderful life is. 그녀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Now that you're in the world. 그때 맞은편 건물에서 고뇌하며 글을 쓰는 작가 크리스찬을 사탄이 사람스럽게 바라본다.
0: One day I'll fly away. 난 언젠간 멀리 날아갈 거야. Leave all this to yesterday.

0: Nanterte anomoga.
1: Oh, don't leave me this way. I can't survive without your sweet love. 당신의 달콤한 사랑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 떠나지 말아요.
0: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유치한 사랑 노래에 질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0: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1: You know what? This is the thing. 네. Our version was, you know, the poor man's version of Moulin Rouge.
0: 아니 그렇게 하고 바로 그렇게 말하면 어땠니까?
1: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만의 버전들. 근데 솔직히 마지막까지는 괜찮았어요.
0: 맞아요. 이 마지막 note that's what counts. The last note that's what's important,
1: also, you know
0: right?
1: What I always thought? 저는 이렇게 피치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는 뮤지컬도 언젠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0: Oh,
1: that is reality.
0: 맞아요.
1: I want an out of pitch musical, and we achieved it. Tonight, right here at BFM Studio, ladies and gentlemen.
0: The most out of tune.
1: Yes.
0: The most, no, not in sync.
1: No.
0: Musical.
1: Not much.
0: 네, we started it. This could be a trend.
1: This could be a trend.
0: 네, we started here, folks. 네.
1: We saw it here.
0: 어, 근데 우리 두둥님이 리허설 하셨어요. 와우라고 했는데.
1: 이게 리허설 하셨어요?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0: 조금 좀 시니컬한 그런 yeah. 그런 멘트, sarcasm a little bit. 네. 아, 베니님, hola everyone. Whoa, that is amazing. 이라고 하네요. Oh,
1: thank you so much. 네. We did rehearse a little bit actually.
0: 좀 하긴 했어요.
1: 네. 조금 연습했어요.
0: 여러분. Yeah. 어, 그리고 사랑이 밥 먹어주나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고 이 질문도 들어왔는데. Oh, because of the,
1: yeah,
0: the little back and forth between Satine.
1: 네. I mean, when you saying all you need is love.
0: 맞아요.
1: Satine says, you know, a girl's got to eat.
0: 맞아, a girl's got to eat.
1: Yeah.
0: 네. That doesn't food. It, well, that doesn't put food on the table. 이렇게
1: exactly.
0: 말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네.
1: Yeah.
0: 사랑은 우리 뭐 뭐지 식탁에 음식 안 올려놓잖아요.
1: Oh, but it does. It feeds our soul.
0: Oh
1: right?
0: yeah. Oh yeah. It
1: yeah.
0: does.
1: 여러분 사랑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0: 두둥이 와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억울하죠? 네, 이게 칭찬한 것을 혹시 억울합니까?
1: 아, 두둥이 뜻도 위쪽엔 좀 사랑이고 자시고 진짜 더워 죽겠네요.
0: 맞습니다. 아, 특히 오늘 왜 이렇게 스튜디오 덥지? Why is it so hot in the studio right now?
1: Yeah, because 네. we sang.
0: 맞습니다. 네. So our little renditions of yeah. Scenes from the Moulin Rouge, uh-huh. but we do have a little bit of English to learn as
1: yes.
0: well. 그쵸?
1: Okay, so 간단한 거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I want to leave it all this tomorrow. I want to, 그래서 그 뜻은 I want to leave it all behind
0: 네.
1: 이런 뜻인데요.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나고 싶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좀 잊고 new beginnings,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요.
0: 네.
1: Let's use it in a sentence. How about this? I just want to leave it all behind and start over. 모든 걸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0: 좀 느낌도 있긴 맞아요. 있어요.
1: I mean, physically, 물론 물건을 we could put my water bottle behind me.
0: Yeah.
1: But this is more when we're talking about, you know, hardships in life,
0: 맞아요.
1: new
0: 맞아요.
1: beginnings.
0: Like you want to move on, right?
1: Yeah. 네. So let's put it all. So Minsu and I, we did sing out of pitch.
0: 네.
1: 우리가 좀 음정 멜로디는 안 맞았지만 we're going to put it all behind.
0: 어 그렇죠. 저는 절대로 you know no regrets.
1: It's the
0: no
1: past.
0: regrets whatsoever.
1: It's the past.
0: 네. 근데 이 표현이랑 좀 재밌는 표현 하나 더 있는데
1: 네.
0: a bit of opposite of this cuz you know you want to forget some stuff and leave it all behind.
1: Yeah.
0: But sometimes you just want to you know don't even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that's going to come in the future.
1: Yeah.
0: So I sometimes say I'm going to leave that to future Minsu. 어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미래의 민수한테 맡기고
1: 오, 좋다.
0: 저는 지금 그냥 욜로다. 나 이런 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1: In a way, that's a good way to stay present.
0: Yeah.
1: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 있죠,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1: Yeah, yeah.
0: 맞습니다.
1: I'm gonna 조금 배울게요.
0: 좋아요.
1: This is all up to future, Heon.
0: 맞습니다. What's next?
1: All right, next expression is startle. I didn't mean to startle you. 이런 대사가 있었죠.
0: 네.
1: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0: Mm-hmm.
1: So startle, 이게 좀 뭔가, well, I didn't mean to surprise you도 해도 되지만
0: 맞습니다.
1: 좀 더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좀 움찔
0: 그쵸.
1: 할 때 startle, oh. yeah.
0: 오, 깜짝아.
1: You startled me.
0: Exactly.
1: Yeah.
0: 네.
1: 그래서 I didn't mean to 하면 뭐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0: Mm-hmm.
1: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0: 네.
1: So yeah, when the door suddenly slams, it startles me.
0: 깜짝아.
1: 그죠? 문이 갑자기 쾅 닫혀도 깜짝 놀랄 수 있고요.
0: 네.
1: You startled me when you came up behind me.
0: Yeah.
1: 네.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기도 하죠.
0: 맞습니다.
1: 스펠링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0: S-T-A-R-T-L-E. Startle.
1: Yeah. Do we have time for one more? Should we move on?
0: No, yeah. that's going to be it for yeah. the day. But Heon, thank you so much.
1: Thank you.
0: So much fun. 이거 좀 자주 합시다.
1: Are you sure?
0: 자주 합시다.
1: 좋아요,
0: I'm, you
1: 좋아요.
0: know, I'm putting my foot down, right?
1: right?
0: I'm doubling down on it.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여러분, 다음 주 것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Heon,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Bye, guys.
0: In the meantime, from the Moulin Rouge soundtrack, 우리가 하고 이거 바로 틀면 어떻게 합니까, 부장님? Nicole Kidman and Ewan McGregor, Come What May.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7: 마거릿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angsang.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8 o'clock.

0: And the time is now 11:13,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e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2026 Busan Youth Arctic Exploration Team was recently held here in Busan. This expedition is far more than a simple overseas trip. It is a living classroom where students directly experience the front lines of climate change while learning about Arctic shipping routes,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future maritime industries to grow into global maritime leaders. As Busan actively prepares to become a global hub for Arctic shipping routes, this experience holds even greater significance for our future generations. Well, so today we're going to be joined by Mr. Park Soo-hyu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to really discuss what the Busan Youth Arctic Exploration Team program is all about and why experiencing the Arctic today connects directly to the future of Busan. 네, 최근 부산에선 2026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오늘 저 인터뷰에선 박수현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청소년들의 북극 경험이 부산의 미래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신문사 박수현 국장입니다.
0: 네.
1: 네, 뭐 우리 먼저 이제 극지해양미래포럼 소개를 함드리면요. 우리 극지해양미래포럼은 극지에 대한 교육과 문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극지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2015년 해양수산부 인가법인으로 출범해 올해 11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발주한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So today's guest is a director at the 국제 Daily News who oversees operations at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He explains that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is a non-profit organization dedicated to polar culture and education. He shares that it was actually launched back in 2015 under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o broaden public interest in polar regions, marking its 11th anniversary this year. He adds that the forum has conducted joint projects with the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Busan City,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Well, the Busan Youth Arctic Exploration Team is celebrating its 6th year. So what inspired you to offer such a unique, life-changing experience to young people? 네, 부산 청소년 극지체험 탐험대가 네. 올해로 6년째를 맞았습니다. 네. 청소년들에게 이런 특별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1: 네, 제가 2006년도 저 극지연구소에서 우리나라 문화예술인들에게 그 남극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때 극지연구소에서 사진가, 동화작가, 화가, 시인 이리 5명을 선발했는데요. 제가 사진가 부문에 그 응모를 해서 예,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이라 네. 해야 되나? 선정이 되었습니다.
0: 네.
1: 그 인연으로 이제 남극을 한 달 정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극지와 인연을 계기로 이제 2008년에는 북극을 다녀오게 되었고 2015년에 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극지를 다녀오고 난 다음 참 많은 자극을 받게 되었는데요. 극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또 알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그 제가 그 소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그런 생각으로 2015년에 이제 사단법인 극지해양미래포럼을 창립하게 되었고요. 이후 남극과 북극을 다녀온 경험을 아이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이제 극지 청소년 체험단을 만들자 제안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2020년에 첫 남극 체험 탐험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그 6회째 올해 이 체험 탐험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극지라는 곳은 참 다녀오기 힘든 곳입니다.
0: 그럼요.
1: 그래서 이제 우리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지금 살아가는 기성 세대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국장님께서 직접 남극과 또 북극을 경험하신 뒤에 그 감동과 비전에 청소년들과 나누고 싶어졌다는 말씀인데요.
1: 네.
0: So his connection actually to polar regions began back in 2015. 2006 when he visited Antarctica for a month as a photographer through a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program for cultural artists. Inspired by these trips to the Dasan Arctic Station in 2008 and the Changbogo Arctic Station as well, he felt just compelled to share the vision of polar regions with the public and also founded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He explains that to pass this polar vision down to the future generations, he proposed the exploration team to Busan City and launching the inaugurational Antarctic expedition back in 2020 and reaching its sixth iteration to this year. And he emphasizes that while polar regions are difficult for the general public to visit, of course, they are vital to South Korea's future development. And providing youth with this vision and opportunity is essential duty of older generations. And last week, the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2026 Busan Youth Arctic Exploration Team was held. Mm-hmm. This year recorded a fierce competition rate of 56-1 with 450 applicants. So who are these 8 selected explorers, and what was the energy and determination like among the students at the ceremony? 네, 지난주 2026 부산 청소년 극지 체험 탐험대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450명이 지원해서 정말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선발된 8명의 탐험대원들은 어떤 친구들인지 또 발대식에서 이 학생들의 각오와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처음 제가 취약할 때는 그 부산 청소년 4명을 선발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8명씩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극지를 다녀온 청소년들이 32명입니다. 그 올해 이제 다음 주죠. 8월 6일 날 출발해서 8월 15일 날 돌아오면은 이제 40명의 청소년이 극지와 인연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매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칠레나 또 이 뉴질랜드 또 노르웨이를 다녀다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적응력과 역량이 참 매년 새로워진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자부심과 또 자신감은 대단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생 3명, 고등학생 5명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선발 전형은 서류 전형을 통해서 왜 자기가 극지를 가야 되느냐를 적어야 되고요. 또 극지를 다녀온 후에 자기 인생관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서술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렇게 선발된 아이들 한 8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칩니다. 예, 시험을 치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한 2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과정을 거쳐서 최종 8명이 선발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이 친구들이 북극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서 돌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So he explains that while they initially selected 4 students, they actually expanded and they are taking 8 per year starting 3 years ago,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Busan youth who have visited polar regions to 32, which will reach 40 after this trip. And he shares that seeing the students' capabilities and adaptability grow each year reinforces his immense pride and confidence in Korean youth anywhere in the world. And he notes that this year's team consists of 3 middle school students and 5 high school students with an equal balance of 4 boys and 4 girls. And he outlines the rigorous selection process, so evaluating their sense of purpose and determination through written applications, followed by a written exam, a competition, and interviews as well. So very exciting indeed. Now, Busan is actively pursuing various policies to prepare as a global hub for Arctic shipping routes. At such a pivotal moment,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se young students directly experiencing the Arctic, engaging with Arctic peers, and delivering presentations and participating in discussion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2: 최근 부산은 글로벌 북극 항로 거점 도시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북극권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국제기구에서 네. 발표와 또 토론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네, 그 올해도 북위 79도, 서발바르 군도, 스피츠 베르겐 섬의 빙하지대를 탐사하고 또 선박을 이용해 북극해 해빙을 둘러볼 겁니다.
0: 네.
1: 또 북극 관문 도시인 노르웨이 트롬스의 소재 북극 이사회와 북극 경제 이사회에서 이사 임원들과 북극 항로 비전과 또 양국 청소년도 교류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작년 4기부터 그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이사회 발표 및 토론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 업서버 자격으로 북극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들도 북극이사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진 못해왔습니다. 업서버 국가는 경청할 수 있는 권리만 있거든요.
2: 네.
1: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미래에 상당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는 정말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So he outlines the itinerary. So departing Busan on August 6th, returning on August 16th, the team will explore the glaciers of Spitsbergen Island in the Svalbard Archipelago at 79 degrees north latitude, view Arctic Ocean sea ice by ship, and hold presentation and discussion sessions on the vision of Arctic shipping routes with board officials at the Arctic Council and the Arctic Economic Council in Tromsø of Norway, the gateway city to the Arctic. He notes that since fourth expedition 2 years ago, team has held these presentations and discussion sessions with the Arctic Economic Council and the Arctic Council, drawing high local interest. And he emphasizes that having Korean youth present topics at such international stage where South Korea has participated just as an observer since 2013 is just a remarkable experience and invaluable opportunity to build confidence on the global stag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Park Soo-hyu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Well, the Arctic seems to be far more than a travel destination. It's a space that really expands one's horizons. Is there a moment when you felt, I'm so glad we created this program, or maybe a story of a student's personal growth that stands out most in your memory? 북극은 단순히 여행을 다녀오는 곳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야를 정말 넓혀주는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을 하길 정말 잘했다라고 느꼈던 순간이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원의 성장 이야기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우리 청소년들이 극지를 체험하고 극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2: 네.
1: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과학기술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있었고요. 또 해군 사관학교로 진학한 학생, 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북경대학교에서 해양 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뿐만 아니라 일기생이죠. 일기생 중에 한 명은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을 마치고 지금 국제기구에 취업을 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대단한 보람이고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후배를 이끌어줄 수 있는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reflects that the greatest sense of reward actually comes from seeing young participants experience the polar regions and stay deeply connected with the polar interests afterward. He shares that he fondly remembers alumni from earlier cohorts, including students who went on to enter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y, ocean-related majors at Korea National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and different universities as well as members from the very first expedition who have now graduated from university and secured positions a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he shares that with the students and younger generations, he shares his hope that they will become a generation that really invests and als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to come. Well, I hear that the youth team members continue their activities even after returning from their Arctic exploration. So how do they share this experience with their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And what ongoing support does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provide them? 청소년 대원들은 북극 탐험을 마친 뒤에도 활동을 이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학교나 지역사회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또 극지 해양 미래 포럼에선 어떤 지원을 가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올해 체험대까지 돌아오면 이제 40명의 학생이 남극과 북극을 체험한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선발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극지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학교나 또 단체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등을 통해서 발전적 방향을 저희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예를 들면 작년에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주최로 청소년 토론대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극지를 다녀온 우리 아이들이 이 토론대회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2: 네.
1: 저희들은 이 다이들 청소년들을 그 네트워크화해서 서로가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 알겠습니다. So he explains that with this year's expedition, a 40, total of 40 students will have directly experienced the Antarctic and Arctic regions. He notes that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builds a strong network among these students, alumni, and supports their future growth through ongoing seminars and development programs. And a great example of their capabilities, he highlights that former expedition members earn top honors at the Youth Debate Competition hosted during the Arctic Partnership Week event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Busan City last year.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ith Mr. Park Soo-hyu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Well, Busan is currently preparing for its era as a global maritime city and the age of Arctic shipping routes. So what kind of talent does Busan need? And what role do you hope these young explorers and our youth will play in shaping Busan's future? 네, 부산은 지금 글로벌 해양 도시 그리고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산은 어떤 인재가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시나요?
1: 네, 북극 항로 시대를 맞아 부산이 나아갈 방향은 단순히 항로뿐만 아니고 아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적용이 됩니다. 작년 저희 포럼에서는 그 북극 항로 연간 산업 발전 기획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는데요. 연간 산업이란 뭐 조선 기자재, 뭐 선박 금융, 보험, 법률적인 문제, 또 북극의 해도 제작, 아이스 파일럿 양성 등 다양한 사업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극지를 청소년기에 다녀오고 극지에 대한 인연의 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데 극지를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해양학을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극지를 상당히 가고 싶었었어요. 그때 1988년도에 이제 남극세종과학기지가 만들어졌었고요.
2: 네.
1: 하지만 그 로망이 이루어지기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 18, 19살 때 극지를 다녀오게 되면은 아마 이 학생들이 20년 후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또 훌륭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렇군요. Now he believes that experiencing and exploring the polar regions during youth will remain a cherished memory for a lifetime, serving as an invaluable nourishment as students choose their career paths and grow into professionals, while also securing not only individual development but the future growth of South Korea. He notes that the direction Busan must pursue in the era of Arctic shipping routes applies across all industrial sectors. The forum launched the Arctic Shipping Route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Planning Committee last year, and also this is actually driving a vision across diverse business sectors such as shipbuilding equipment and also ice pilot training as well. He hopes that if our youth maintain their connection to the polar regions, it will greatly assist them in entering and growing within these industries. And personally, he shared that when he was in college, he dreamed of going to these areas and polar regions, and it took him 20 years to finally achieve that dream. So having these youth when they're 18 or 19 experiencing this will definitely change the future of Busan as well.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훌륭한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극지와 또 극지 해양 미래 포럼 또 극지를 다녀오는 청소년들에서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좀 더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법 팀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전하고 뜻깊은 탐험이 되길 바랍니다. So he hopes through this today's broadcast, more people have learned about the activities of the team and grown interested in their journey. And I do hope for a very safe and exciting trip ahead. And before we wrap up, what was the most eye-opening, perspective-shifting experience in your life?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네. 국장님의 인생에서 시야를 가장 넓혀준 경험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2006년도에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방문하실 텐데요.
2: 네.
1: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38시간 비행을 해서 칠레 기지 프레이 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가서 고무 보트를 타고 한 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제 가야 남극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하는데
2: 네.
1: 지금 보시는 사진 저 모습입니다.
2: 네.
1: 도착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우리 기지의 태극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태극기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 내가 앞으로 이 극지에 대해서 뭔가를 알릴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그렇군요. 네, 국장님 이 사진이 국장님이 네. 찍으신 사진일까요?
1: 네, 그때 보트가 두 대가 따라 우리를 그 마중을 했었는데
2: 네.
1: 제가 뒤에 보트를 타고 앞에 가는 보트를 촬영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붉은색 컨테이너 건물이 세종과학기지고요.
2: 그렇군요. 네. 정말 사진도 너무 멋있는데 이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걸까요?
1: 네, 북극 이제 롱이어비엔 북위 79도에 있는 그 섬입니다. 섬에서
2: 네.
1: 촬영한 북극 제비 갈매기입니다. 제가 남극과 북극에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만났는데
2: 네.
1: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2: 와.
1: 제가 7월 달에 북극에서 태어나서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이면 남극까지 날아가는 새입니다.
2: 그렇군요. 네,
1: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날아다니는 새이지요.
2: 크기가 좀 큰 것 같은데 맞나요?
1: 크기는 120g 정도 되는 작은 새입니다.
2: 그렇군요.
1: 네, 제비 정도 크기.
2: That's beautiful. So as you can see, this is a bird that he saw while traveling, and he shared that it is quite small, but they are the birds that actually fly the longest distance throughout the year. Beautiful indeed. And these are pictures that he took, and the one that we saw before, where you can see the background and a boat in front with Korean flag, he took that as well, and that is actually he's following in a boat behind them, and you can see the Sejong Station. So he recalls visiting Antarctica back in 2006. He said it was a very tough trip there, taking 36-hour flight and whatnot, and taking a rubber boat from the Frey Station to King Sejong Station, as you saw, and the overwhelming emotion of seeing the Korean flag fluttering in the distance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im. Definitely powerful experience and impression, I'm sure, that will continue to serve 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ongoing journe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Soo-hyu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Future of Polar Ocean Forum.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 수현 사단법인 해양극지 미래 포럼 사무국장과 함께했는데요. 국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Ariana Grande with Twilight Zone.

0: Now it's time for News Inside. Every Friday, we have a special segment, News Inside. And today, as always, we'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Ilbo.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기자님. So starting this month, on the last Friday of every month, we'll be covering various upcoming cultural events in Busan with him, which is very exciting. 기자님, 매달 마지막 주엔 축제 요정이 되신다고요?
1: 예, 제가 이번 달부터
0: 네.
1: 매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 부산의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소개한 축제 요정이 되기로 했습니다.
0: 네, 네 저희 이제 기자님을 위해서 요정봉도 준비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Wel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and dealing with all the shenanigans from Busan worldwide. Well, let's jump into it with our fairy of festivals. Even in August, when the sweltering heat reaches its peak, various festivals are held in Busan, the city of festivals. First, let's learn about Ocean Sub Festa held at the north port of Busan Port. 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에도 축제 도시 부산에선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먼저 부산 북항에서 열리는 Ocean Sub Festa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북항 침수공원과 랜드마크 부지 일원에서 북항 오션 Sub Festa가 열립니다. 먼저 SUP, SUP라는 말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SUP는 스탠드 업 패들보드의 줄임말입니다. 말 그대로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물 위를 다니는 수상 레저 스포츠인데요.
0: 네.
1: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이 행사는 북항 재개발지 침수 공간을 해양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휴가철 원도심과 지역 상권의 활기를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0: 그렇군요. 여름 휴가철에 지역에도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 같은데요. So the Northport Ocean Sub Festa will be held from today to the 9th of next month at the Northport Infrastructure Park and the landmark site area. So first of all, the word SUP might be unfamiliar to some people. SUP is short for stand up paddleboard. Literally, it is a marine leisure sport where you stand on a board and paddle around on the water, and you can see some of the photos in the background of the studio here in the studio today. And this event, marking its second year, was arranged to vitalize the waterfront space of Northport redevelopment area into a marine cultural space and to bring vitality to the old downtown as well. Well, it seems like a festival that goes very well with the hot summer. So please introduce the representative programs.
2: 그럼 축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체험 프로그램은 무엇일까요?
1: 네, 당연히 직접 서프를 타는 서프 체험이 축제의 대표 콘텐츠입니다. 서프 체험은 북항 침수공원 내 경관수로를 중심으로 펼쳐지는데요. 올해는 키즈 서프 풀을 새로 도입해 어린이도 안전하게 패들보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네.
1: 패들보드 외에도 문보트와 UFO 보트, 수상 자전거와 카약 등 해양 레저를 북항의 노을과 야경을 배경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기자님이 혹시 개인적으로 해보신 건 있으실까요?
1: 저도 지난달에 서프를 한번 처음 타봤는데요.
0: 네.
1: 그때 이제 수영강에서 이제 야경 속에서 해봤는데 굉장히 네. 즐거웠습니다.
0: 많이 빠지셨을까요?
1: 다행히 빠지진 않고.
0: 안 빠지셨다고요?
1: 흠뻑 젖었습니다 대신에.
0: 그렇군요. Alright, so he shared that naturally the sub experience of riding sub yourself is the representative content of the festival. The experience unfolds centered around the scenic waterway inside the Northport Infrastructure Park, and this year, kids sub pool has been newly introduced so that children can also safely experience paddleboarding. Aside from paddleboards, marine leisure activities such as moon boats, UFO boats, water bicycles, and kayaks can be enjoy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orthport sunset and night view. I've actually always wanted to try the moon boats, so I'm gonna have to definitely check it out. What other programs are prepared besides this?
2: 그럼 체험 프로그램 외에 문화 공연이랑 또 야간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고요?
1: 네, 힐링 문화 공연존에서는 선셋 피크닉과 DJ 뮤직박스가 운영됩니다. 인디밴드와 퓨전 국악, 재즈가 어우러진 북항의 밤 공연도 열리는데요. 특히 침수공원 입구 계단 광장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별빛 버스킹이 펼쳐집니다. 침수공원 일원에서는 야간 러닝 프로그램인 루미너스 런과 물놀이 공연 흠 서프쇼가 진행됩니다. 부산명상협회가 주관하는 선명상축제, 북항 야경을 배경으로 영화 원스를 감상하는 북항 오픈 시네마도 열립니다.
0: 그렇군요. 그렇군요. 북한의 밤 풍경과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2: So he shared a sunset picnic and DJ music box will be operated in the Healing Culture and Performance Zone. Now the night of Northport performances blending indie bands, fusion traditional Korean music and jazz will also be held. Also, at the Stairway Plaza at the entrance of the park, Starlight Busking, hosted b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ill unfold. An overnight running program called Luminous Run and a water play performance will be conducted around the park area. And the Zen Meditation Festival, hosted by the Busan Meditation Association, will also be available. Well, we hear the next event to be introduced also unfold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sea. So what kind of event is this?
0: 다음 소개하는 행사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1: 네, 다음 달 7일부터 13일까지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부산 바다축제가 열립니다. 다대포의 탁 트인 바다와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요. 다음 달 7일 야간 개막식에서는 다대포 해변의 압도적인 개방감을 살린 다대불꽃쇼가 일주일간의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2: 그렇군요. So the Busan Sea Festival will be held from the 7th to the 13th of next month around Tadepo Beach area in Busan. Various programs will unfold against the backdrop of Tadepo's wide open sea and beautiful sunset. At the nighttime opening ceremony on the 7th of next month, the Tade Fireworks Show, which utilizes the overwhelming sense of openness of Tadepo Beach, is scheduled to bring the week-long festival atmosphere to its absolute peak. Well, the Busan Sea Festival marks its 30th anniversary this year. So are there any specially designed program?
0: 예, 부산 바다 축제는 올해 3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1: 네, 올해는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부산 청년과 지역 상권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축제로 기획됩니다. 전국 최대 해변 포차인 다대포차가 운영되고 부산의 10개 대학과 연계한 대학 축제 대전, 청춘 해방 구역도 펼쳐집니다. 이 밖에 탁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음악과 음료, 디제잉이 어우러진 야간 파티가 열리고 백사장에서 아로마 필라테스와 향수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0: Pilates and perfume making on the white sand beach are also scheduled. Well, is there a final event to introduce? 마지막으로 더위를 피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이번에 한번 더위를 피해 실온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다음 달 14일부터 16일까지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은 2015년부터 매년 부산에서 열리는 글로벌 인디게임 축제입니다. 올해에는 41개국에서 180여 작품이 공식 선정됐습니다.
0: 세계 여러 나라의 창작게임을 부산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So this time we're going to head into the cool indoors to escape the heat. The Busan Indie Connect Festival will be held at Bexco in Haeundae-gu from the 14th to the 16th of next month. And the Busan Indie Connect Festival is a global indie game festival held annually in Busan since 2015. Well, let's talk about what indie game or the term indie game is. 인디 게임이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인디게임은 대형 게임 회사가 아닌 작은 팀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만든 게임을 말합니다. 제작비는 크지 않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적인 디자인, 세계관 등으로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게 특징입니다. 상업적 성공보다는 창작자의 표현과 실험 정신이 더 중요하게 담겨 있기도 합니다.
0: 네, so indie games refer to games freely created by small teams or individuals rather than large game corporations. Although production costs are not grand, they provide distinctive fun through original ideas, unique designs and world views. 그럼 기자님은 이 많은 축제 중에 어느 축제에 가실 건가요?
1: 저는 부산 바다 축제 한번 가서 좀 젊은 대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 한번 즐기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축제 요정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our 축제 요정 Festival Fairy, Mr. of course, Kim Dong-woo, our reporter from Busan Ilbo for News Inside. Before we wrap up, though, I do want to remind you, next week, Busan Worldwide will bring you a special summer series to help you stay safe and enjoy the season. 네, 다음 주 Busan Worldwide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위한 특집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record-breaking heat, climate change, keeping Busan's waters clean, practical safety tips for heat waves as well. So we're going to keep the information clear, useful, and easy to follow. But I want to tell you, of course, with the summer heat, what could be better than ice cream, right? Take part in the listener questions next week featured during the program, and you could win an ice cream gift certificate in our prize draw. So get ready for the safer, more enjoyable summer holiday with Busan Worldwide, and make sure to join us next week for our special episodes. 네, 다음 주 부산 월드와이드 여름 특집 방송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릴게요. And before we wrap up, I want to just read one message. We have Zero Neem saying, I've been listening from India. Thank you so much for daily broadcast.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from India, and I do hope to see you next week as well.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Let's listen to our final song, Daft Punk, Lose Yourself to Dance. I'll see you next week.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Eilee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5: Feeling a little guilty.
4: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Kat.

0: Breaks of the World.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0: 怎么样呢？对于第一次玩的人，或者是呢，像我这样完全不会游泳的人，那是不是完全就不能够挑战这个水上的运动、海上的运动了呢？那么，想要体验的朋友，那究竟应该照着怎么样的一个流程哈、啊，和哪些注意事项呢？네아네좀관님네수피를해본적없는분들이많으실것같습니다네처음하는사람이나수영을완전잘못하는사람도쉽게도전할수있을까요 SUP 를체험해보고싶으면아어느곳으로가서어떤과정이나절차를진행하면할수있을지안내를부탁드립니다
1: 네, 물론가능합니다 SUP 는남녀노소누구나쉽게배울수있는해양스포츠가가장큰장점입니다
0: 예, 예, 예
1: 전문강사의교육을받고안전장비를착용한상태에서체험을진행하기때문에
0: 예, 예
1: 대부분10분에서20분정도면기본적인교육을익힐수있습니다
0: 네, 뭐수영을못하시면
1: 네, 수영을못해도라이프자켓이라든지안전장비를착용하게되면위험성이엄청나게줄어드는게부담없이즐길수가있습니다
0: 네알겠습니다是的打消了我的一个顾虑哈首先他说当然呢是可以的对包括首先他的最大的特点呢正是男女老少都可以轻松学习呢和这个畅玩啊另外呢他说因为呢首先呢需要接受一个专业的讲师的一个培训那么在佩戴安全装备的情况下呢来进行安全的放心的体验所以呢大部分朋友呢十到二十分钟的左右呢就可以基本掌握这个基本动作那么刚刚我提到的比如说呢游泳不好或者是不会游泳的朋友呢也可以在讲师的这个介绍下可以呢安全的体验啊所以可以完全毫无负担的对只要你想便可以呢去挑战一下네
1: 체험을원하시는분은인터넷에서강할리 SUP 를검색하시면강할리 SUP 홈페이지를통해서수영구관내 SUP 업체홈페이지와연결되어있어업체와날짜시간등을사전예약할수있습니다또한당일현장접수를통해서도체험이가능합니다교육부터장비까지모두포함되어있어편안한복장만준비하신다면누구나쉽게 SUP 를즐길수있습니다올여름에는강할리의아름다운바다위에서 SUP 의매력을직접경험해보시길바랍니다
0: 네너무좋네요他说呢想要体验的朋友哈可以在网上去搜索那广安里 SUP 那通过广安里的 SUP 官网以及呢水营区内的 SUP 企业的网站哈会进行连接可以按照你自己选定的日期和时间那只要提前预约好就可以了那当天还可以通过呢现场报名来参加哈所以其实形式是非常的多对也非常有人非常人性化哈那他也提到了哈呢从这个前期的培训也到设备的租赁等等那都是一条龙的服务对一站式解决没有任何的顾虑那你只需要呢准备你平时日常的这个舒适的着装比如说呢您现在去海边玩啊那你就可以穿着您自己的便服或者是度假的衣服对或者哪怕下了班之后呢你就穿着正装去那儿然后呢现场什么东西都有任何朋友呢都可以呢轻松畅享这项运动。他也推荐了今年夏天呢大家在广安里美丽的大海上呢亲自去体验 SUP 的魅力哈。没错。好那其实我也了解到呢那么这项海洋运动其实说实话现在是非常的受大家的欢迎包括普通的市民以及呢其实有很多的一系列的比赛啊对也是进行的如火如荼。那听说今年最值得期待的海洋体育运动之一呢就是2026年的水营区厅长杯全国 SUP 大赛。对那么给大家介绍一下哈那么这个大赛的一些呢基本的情况。对올해가장기대되는해양스포츠행사가운데하나가2026년수영구청장배전국 SUP 대회라고들었습니다언제어디에서열리는지는소개해주시겠어요
1: 2026년수영구청장배전국 SUP 대회는오는9월12일토요일아름다운강할리해변에서개최됩니다
0: 예
1: 전국의 SUP 선수와동호회는물론처음 SUP 를접하는분들까지함께즐길수있는전국규모의해양스포츠축제로준비하고있습니다
0: 네
1: 이번대회는참가실력과연령을고려해서유스부비기너부 오픈부프로부로나누어운영됩니다
0: 네네
1: 초보자부터전문선수까지자신의수준에맞는부분에서안전하고즐겁게참가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어 부담 없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예. 好 ,2026 水营区厅长杯全国 SUP 大赛呢将于9月12号星期六在美丽的管理海边呢正式举行哈。那么参赛对象呢不仅包括呢全国的 SUP 的专业的选手，还包括爱好者以及呢哪怕首次第一次接触 SUP 的人，如果说你想要去参与的话，都可以，这也都非常欢迎。那可以一起去参与呢这一项全国规模的。 海洋体育庆典，当然目前也正在筹备当中哈。那么本次大赛的考虑到了参赛者的这个水平、有参差，包括年龄层呢是分布的比较广，因此呢分为青年部、这个新手部、公开部和职业部哈。从初学者到专业选手呢都在准备符合自己的水平的这个部门去进行角逐。当然，前提呢是安全愉悦。 对，也就是说呢，这个友谊第一啊，比赛第二，任何人呢都可以呢毫无负担的去挑战。
1: 참가 접수는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강할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대교를 배경으로 펼치는 레이스는 선수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관람객에게는 박진감 넘치는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SUP를 즐기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펼쳐보시고 처음 도전하시는 분은 이번 대회를 통해 SUP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2일 강할리 해변에서 열리는 2026 수영구청장배 전국 SUP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네,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好,那参与报名呢是 在8月的10号开始呢，会一直呢是会放开到21号啊，在这个时间段内进行预约和报名。那您可以通过管理 SUP 网站的，非常便捷的进行一个参赛的申请。特别是以广安大桥为背景来进行激烈的这个比赛哈，那非常期待呢给选手们带来一场难忘的赛事的回忆，也希望能够给观众呢带来逼真的看点。也就是说呢，可以是玩的人。 玩在当中，那么看的人呢也看得爽。那另外他说，如果喜欢 SUP 的朋友的话呢，您可以呢尽情展现自己的实力。那首次挑战的朋友的话呢，也可以通过这次大会呢去亲自的去感受一下，借着比赛咱去练手，也是一个不错的一个方式哈，去感受这项运动的魅力。好，他还提到呢，请大家多多关注呢和参与9月12号在广安里海边举行的这一场2026水营区厅长杯全国 SUP 大会。 好，确实，当然比赛哈，虽然我们说到呢，这个友谊第一，比赛第二啊，因为什么呢？因为安全一定永远是各项赛事的首要的事情。那么对于体验 SUP 的朋友来说，或者是可能这当中会包括像刚刚您提到的，年纪可能很小，或者是年纪比较大。那另外的话呢，再就是呢，运动。 基础可能并不高的人，并不多的人，那么想要体验的话，是不是应该有一些呢？一定要去注意的这样的一些安全守则，能不能给我们简单的分享一下哈？네，안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SUP를 체험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이 있다면 네 알려주세요.
1: SUP의 생명줄인 리스를 꼭 착용해서 보드와 몸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바다에서는 보드가 가장 큰 부력 장비이기 때문에 보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출발 전에는 반드시 현재 기상상황과 해상예보를 확인하고 무리하지 않게 바다에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好, 那这里首先呢就是一个专业词汇了哈，一个呢是这个生命柱，然后作为这个救生线救生绳，那么它的专业的名字呢叫做呢leash code，这个leash这个一个线，它是相当于是什么呢？就相当于呢将人和滑板连接在一起，对，因为人和站立在滑板上嘛，对，那又不能通过刚性的连接，所以呢其实是通过呢绑在身体上的。 这样的一条呢，这个救生绳，对，一端呢是绑在身体上，那另外一端的话呢，它是呢这个固定在桨板上的哈。这样你落水的话，那么可以通过桨板，也可以实现的对人的这样的一个救生的作用哈。这个是一定要注意的。那这个绳子不能脱落。第二个呢，就是在海上的滑板最大的浮力的装备，因此呢，不要这个怎么说呢，不要。 跟滑板桨板脱离，这个是守护你自己人身安全的第一步。那另外呢，出发之前呢，一定要关注呢当地的当时的当天的气象情况以及呢海上的一些预报啊，对，不要在不具备出海下水的条件的天气里盲目出海。哎，
1: SUP는 혼자 보다 함께 즐길 때 더욱 안전합니다. 처음 체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강사의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동행자와 함께 해주시고 정해진 체험 구역 안에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SUP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네.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실력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好的，那他也介绍到哈 SUP 呢，有一点很重要，提到安全哈。那一个人玩和有人陪玩这两件事情，哪一个更安全呢？后者。 对，所以呢，尤其对于初学者而言哈，那又一定要有专业的这个讲师呢在陪同的情况下要接受了专业的培训。那另外呢，有专业的讲师呢在身边陪同的情况下，那这是保证安全的一个很重要的一个措施。另外的话，如果说没有专业讲师的话，身边如果说呢有会玩的朋友，也就是所谓的有经验的朋友，那么和他同行会更安全。对，那也就是说呢，不介意呢初学者那是自己单独下水哈。那另外在指定的区域。 活动这个也很重要，所以他说呢，比起说具体SUP的说你个驾驭这项运动的能力而言，那么安全其实呢要更重要。希望大家呢一定要记住哈，能够遵守安全守则，那么这样才能够呢发挥出你最好的实力。嗯，的确，那这些年，不仅呢是韩国国内的。 游客包括在暑期的时候哈来到广安里，那么奔着 SUP 的这一项这个站立式桨板这个运动的而来哈，专门来广安里打卡。那包括其实很多的海外的一些游客哈，那参与咱们这项 SUP， 包括您刚刚提到的大会呀，以及其他的一些培训课程哈的外国朋友多不多？那他们的反馈怎么样呢？那啊，怎么管理 SUP 的대한 외국인 체험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뭐 외국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안대교를 배경으로 네. SUP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해외 SNS와 여행 플랫폼에 알려지면서 강안리를 찾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0: 예.
1: 특히 일반적인 SUP 체험뿐만 아니라 노을을 감상하면서 즐기는 선셋 SUP, 바다 위에서 몸과 마음을 균형을 잡는 SUP 요가, 그리고 강안리 M 드론 라이트 쇼와 함께하는 드론 쇼 SUP 투어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강안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이색 해양 레저 콘텐츠라는 점이 큰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0: 네. 天哪，听着我都觉得非常的美哈，很期待哈。他说最近确实外国游客的关注度也非常高，以广安大桥为背景，那可以这个畅想呢，你踏在桨板上的每一刻哈。那另外通过海外的 SNS 以及旅游平台的这个推广，所以呢，来到广安里的外地外国游客呢，真的是。 实际来体验的人非常非常的多，特别是不仅是普通的 SUP 体验哈，包括呢欣赏晚霞的日落 SUP， 在海面上寻找身心平衡的一个 SUP 瑜伽，对，与管理 M 无人机秀这个灯光秀一起结合起来的这个无人机秀这样的一个。 观光 SUP 也是深受呢外国游客的欢迎哈。他说呢，这里只是在广安里才能够体验的这个特色的海洋休闲内容，别的地儿的话呢，都是离了这个村哈就没这个地儿了。所以呢，这一点呢，是也被评选为这个咱们广安里最大的魅力。那，또한
1: 강안리 SUP 업체 대부분은 영어를 비롯한 기본적인 외국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외국어 안내가 가능합니다.
0: 좋네요.
1: 인터넷 여행을 통해서도 외국인들도 어렵지 않게.
0: 네.
1: 체험을 참여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수영구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해양 레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강안리에 오면 꼭 한번 SUP를 타야겠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 대표 해양 레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네. 推荐给大家，推荐给大家。他说，管理的SUP企业呢，也大部分呢都会通过英语的进行一个介绍，这个是一个这个标配了哈。通过网联预约呢，外国朋友也可以呢轻松的去了解和参与这项运动。另外呢，水营区呢也继续呢会扩大呢各项的活动以及呢国际海洋休闲的内容，包括比赛，也将水营区打造成为让外国游客能够呢来到管理一定要做一次。 体验一次SUP这样的一个韩国代表性的海洋休闲观光名胜哈。好，那确实管理呢真的不就SUP，也有海边散步，有美食店，有咖啡店，有无人机秀等等啊，这个 buff 叠满了，可以说是真的是不能不来。那夏日。 尤其是此时此刻正在休假的休暑假的好朋友，那么夏天来管理的朋友，那有没有您特别推荐大家的一些这个游玩的路线哈？那管理呢SUP뿐만 아니라 해변 산책과 맛집 주변 휴 등 지켜거리가 정말 많던데요. 여름에 관리를 찾는 분들께 전문가님만의 추천 코스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코스는 강할리를 제대로 즐기는 일정입니다.
0: 예.
1: 먼저 강할리의 카페나 맛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0: 예.
1: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즐기는 선셋 SUP를 꼭 체험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0: 네.
1: 붉게 물든 하늘과 강한대교를 바라보며 바다 위를 천천히 패들링하는 경험은 강할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0: 네. 是的，想象一下都觉得非常美啊。他说呢，他推荐的线路呢，就是，这个首先呢，在管理的咖啡厅或者是美食店呢，这个大饱口福之后，然后呢，在太阳下山的时候呢，体验一下呢，迎着晚霞的日落SUP。 想象一下的话呢，通通的天空，国安大桥，在海上的话呢，慢慢的这个花开桨板，冲向水面，对，那一定会成为你在管理呢最特别的回忆。
1: SUP를 마친 뒤에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강할리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시고 토요일에는 엠드로 나이트쇼,
0: 네, 그렇죠.
1: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차 없는 문화거리를 통해서 함께 즐기시면 더욱 좋습니다.
0: 네, 그렇죠.
1: 거리
0: 네.
1: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져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 함께 오셔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네. 수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他说呢，体验完 SUP 之后的话，你还可以呢随性的沿着海边散步，欣赏管理的美丽的夜景。周六呢打卡管理 M 无人机秀。那周六周日呢一起还能够享受一个呢这个无车的文化街。对，那真的是太棒了哈！大街小巷呢都有各式各样的一些文化演出、体验项目，无论是家人、恋人、朋友哈。对，您只要来到这里呢，一定是。 快乐的时光，没错。好，真的已经给大家介绍了很多的一些内容哈，我觉得也真的是让我们对于管理又有了好像新的去打卡的一种冲动了。没错，可能这就是釜山这座城市的这个夏日的魅力了哈。对 ，SUP 这项运动，大家可以去了解一下。好，节目的最后呢，对，那有什么想对我们话语之音的听众朋友们分享的哈？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여러분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해외 관광객 여러분들께 초대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1: 네. 누군가에게는 첫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기록이 되며 또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강할리입니다.
0: 와.
1: 강한대교와 바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강할리 해변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SUP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네, 와, 真的是说的让人流血沸腾哈。他说呢，对于我们来说呢，这是一次挑战；对于某些人来说呢，它是最好的一个记录、最好的回忆。那也对另外一些人来说呢，有可能呢是终身难忘的回忆哈。那这就是美丽的广安里，也就是说呢，它可以让不同的人有着不同的感受。他说，广安大桥和美丽的这一方大海呢，正在等待着大家的到来。也希望今年夏天呢，在广安里海边创造呢属于你的特别的 SUP 的故事。没错，再次感谢您的到来。 오늘 주간 인물 인터뷰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谢谢。好，那既然这个已经跃跃欲试了，是不是？我觉得接下来这首歌曲真的是再应景不过了。 为大家送上一首呢来自夏日入侵计划的想去海边。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무려 1,500만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곁에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강아지나 조용히 식빵을 굽고 있는 고양이가 있죠.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고 미안할 때가 참 많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평화로운 공존을 돕는 동물행동교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유빈씨.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동물행동교정사로 일하고 있는 박유빈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유빈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강아지를 혼내고 나면 되게 미안한 눈빛으로 웅크린 채 다가오는 걸 보면서 얘가 반성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죄책감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반려견은 사람처럼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혼날 때 눈치를 보거나 눈을 깜빡이고 자는 척을 하거나 고개를 돌리는 행동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호자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보호자님의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카밍 시그널이라는 행동입니다.
0: 아, 반성하는 게 아니라 저를 진정시키기 위한 카밍 시그널. 일종의 바디 랭귀지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분리 불안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그런 보호자분들을 위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1: 분리 불안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는 동물이라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집 반려견도 분리 불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불안을 포함한 모든 교육은 반려견의 타고난 성향, 후천적인 성격, 성별, 생활 환경, 그리고 보호자의 대처 방식까지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강아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해서 낑낑거리다가도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 행동을 바로 칭찬하고 강아지가 좋아하는 보상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렇군요. 칭찬을 좀 자주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견, 노령묘를 돌보는 가정도 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벽을 보고 멍하니 서 있거나 밤에 이유 없이 하울링을 해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행동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반려동물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좀 해줘야 하나요?
1: 평소와 다른 행동이 보인다면 사진이나 가능하시다면 영상을 찍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은 수의사 선생님이나 저희 같은 행동교정사가 상태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도 많이 당황하실 수 있겠지만 반려견은 보호자의 감정을 굉장히 잘 읽는 동물입니다. 보호자가 침착하게 반응하면 반려동물도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아, 보호자가 되게 걱정되는 마음에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반응하는 게 강아지를 위하는 거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1: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산책조차 힘들어하던 아이가 보호자와 즐겁게 걸어가고 서로 지쳐있던 관계가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질병이나 노화, 혹은 예상하지 못한 이별을 함께 마주하기도 하고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을 함께 견뎌낸 보호자분들이 덕분에 우리 아이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저에게 마냥 달콤한 일도 그렇다고 마냥 쓰기만 한 일도 아닙니다. 행복과 아쉬움, 기쁨과 슬픔이 늘 함께하는 일이기에 저에게는 비러스윗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0: 네, 비러스윗. 기쁘면서도 슬픈 감정을 좀 느끼시네요.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유빈 씨가 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고요. 또 유빈 씨의 인터뷰로 많은 보호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반려동물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반려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호자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That was our On the Mic with reporter Leo, who interviewed animal behavior specialist Park Yubin. Did you have a big smile on your face the entire time? The trust in the dog's eyes in that photo. Well, she explains that when dogs crouch after they're kind of yelled at, being scolded, they're actually not feeling guilty or 반성, reflecting on their behavior. But they're actually trying to calm you down by using their body language to regulate or soothe the owner's emotions. So having personally dealt with her dog's separation anxiety, she emphasizes that behavioral training must take into account each animal's temperament and the environment, meaning there is no golden solution that works for every single dog. Every dog is different. So therefore, the specialist recommends immediately praising, rewarding good behavior, calm behavior, recording unusual behavior on the video so you can take a look at it later or show experts. Also, you yourself need to be calm. Use soothing voices because animals, they definitely pick up on that behavior a lot more than you might think. So understanding each other between the animal and you, that can restore peaceful coexistenc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1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4: 부산이 좋아요.
5: 부산이 좋아요.
4: 뽀 마이 부산.
5: 뽀 마이 부산.
6: 부산으로 오세요. 뽀 마이 부산.
7: 부산?
8: For my Busan.
9: Busan 하면 For my Busan.
10: For my Busan.
1: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0: 이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지역방송 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1: 네, 프로그램 속의 프로그램 부산 라운드테이블.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So many messages, so many cacao, and on our YouTube as well, chiming in about how much you're enjoying this. Remember, we're gonna bring this back two more times. 다음엔 저도 어디 코너 어디 끼워주시면 안 돼요? I'll be real quiet. I'll be like in the corner, but let me comment on things. So we are gonna select a winner, but we need some time to go through your wonderful messages. So we will post this on our homepage. 네, 오늘 라운드테이블 퀴즈의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나중에 정리를 끝내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stay tuned for that. But speaking of specials, because we have another special, it is D-minus 7 people. Get those AIs rolling. Get your love or maybe even breakup stories going on. 네, 다음 주 금요일이죠. For My Busan 여름 특집 AI로 만든 나만의 여름 노래 혹은 나의 여름, 나의 첫사랑 이야기 혹은 들은 것처럼 첫사랑에게 차인, 내가 찬? 이야기 여러분의 여름 love story 둘 중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The email is the number 4mybusan@gmail.com 숫자 4 mybusan@gmail.com 8월 5일 수요일 자정까지 이메일 제출해 주세요. The deadline is midnight. So through August 5th, Wednesday, we have lots of gifts. But in the meantime, we are going to start to wrap up our show with Dr. Saw.

0: 영화 방송.
1: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2: 오, hello.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1: 오늘부터 이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구나. 제가 잠시 음악에 빠져가지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Hi, nice to meet you.
2: Oh, hello. It's nice to meet you too. Wow, this music studio is amazing. All these instruments look so cool.
1: 아, cool. 맞아요. 그런데 뭐 음악 한다고 다 쿨해지는 건 아니고요. 기타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2: Really? You mean playing the guitar isn't easy, right?
1: Really? 저는 기타와 대화합니다. 사랑에 대해 연주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있어? 이렇게?
2: Oh, that sounds interesting.
1: 어머나 어머나 wait wait 잠깐만요. 사운드가 interesting. 이런 음악가의 딥하고 고뇌하는 이 뮤지션의 혼을 담은 연주가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내 연주를.
2: Oh, you mean you put your soul into your guitar playing, right? Yeah, that does sound interesting.
1: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이 뮤지션의 고통을 몰라주고 인터레스팅이라니. 그런 식이라면 저는 당신한테 기타 못 가르칩니다. You go!
2: Wait, what's wrong?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1: No lesson. See you. Bye-bye. 오늘 배워볼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를 영어로 뭐라고요?
2: That sounds interesting.
1: That sounds interesting.
2: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할 때 That sounds interesting 이라고 말합니다. Sound는 원래 소리가 나다 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엇하게 들리다, 무엇처럼 느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That sounds interesting은 그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fun. 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 That sounds interesting.
2: That sounds interesting.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ung.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0: English with
1: 부산 아지매.
0: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0: 오이소 보이소
1: 영어 하이소.
0: Oh, hello.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1: 오늘부터 이 기타를 배우러 오시는 분이구나. 제가 잠시 음악에 빠져가지고 오신 줄도 몰랐네요. Hi, nice to meet you.
0: Oh, hello. It's nice to meet you too. Wow, this music studio is amazing. All these instruments look so cool.
1: 아, cool. 맞아요. 그런데 뭐 음악 한다고 다 쿨해지는 건 아니고요. 기타는 그냥 치는 게 아니에요.
0: Really? You mean playing the guitar isn't easy, right?
1: Really? 저는 기타와 대화합니다. 사랑에 대해 연주할 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있어? 이렇게?
0: Oh, that sounds interesting.
1: 어머나 어머나 wait 잠깐만요. 사운드가 interesting. 이런 음악가의 딥하고 고뇌하는 이 뮤지션의 혼을 담은 연주가 이게 아무나 가능한 게 아니란 말이거든요. 들어보세요. 자세히 내 연주를.
0: Oh, you mean you put your soul into your guitar playing, right? Yeah, that does sound interesting.
1: 어머나 세상에, 진짜 이 뮤지션의 고통을 몰라주고 interesting이라니. 그런 식이라면 저는 당신한테 기타 못 가르칩니다. You go!
0: Wait, what's wrong? I'm here to take guitar lessons starting today.
1: No lesson. See you. Bye-bye. 오늘 배워볼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를 영어로 뭐라고요?
0: That sounds interesting.
1: That sounds interesting.
0: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표현할 때 That sounds interesting 이라고 말합니다. Sound는 원래 소리가 나다 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에서는 무엇하게 들리다, 무엇처럼 느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That sounds interesting은 그게 흥미롭게 들리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That sounds great. That sounds fun. 또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재미있네요. 흥미롭네요. That sounds interesting.
0: That sounds interesting.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See you tomorrow. Time for a song break. This one's by John Buck. Bluff. And right after that, Ebi Tajin and Small Talk.
2: Are you ready?

0: 거든요. 근데 I can't find it anywhere. Uh-huh. 다 찾아봤는데
1: 없어.
0: 안 보여. 이 느낌을 하잖아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anywhere. 뭐 I can't find my keys anywhere. 막 열쇠. 그리고 요즘 이 열쇠 그 스마트 키 막 이런 거 더 항상 다 가지거든요. 네. Or I can't find my wallet anywhere. 진짜 me every day.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네. 그래서 가끔씩 my daughter plays hide and seek with my glasses.
1: Oh.
0: 네. 진짜 하루한테 맨날 물어봐요. 하루 아빠 안경 어디 있어? Right? Like she took it away and hid it. 네.
1: Yeah.
0: 근데 진짜 이럴 때 많죠.
1: 맞습니다. 이 표현은 찾고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데요. You can also say I can find them anywhere if you're looking if you're talking about more than one thing.
0: 그렇죠. 맞습니다. 뭐 그 like I said 뭐 car keys, my glasses, 차 키나 뭐 안경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I can't find my car keys or glasses anywhere. 어 근데 이런 거 또 있잖아요. 뭐 I can't find my motivation anywhere. 이 의욕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1: 지금 상황인가요?
0: 네, 일단 1부 때는 motivation 있었는데 한 2부 넘어가니까 아니, 있습니다. 아직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입니다. 네.
1: 맞습니다. 이 motivation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재밌게 표현할 수 있어서 사실 농담처럼 종종 사용하죠. So don't just memorize the sentence. Replace the object with anything you're looking for.
0: 네.
1: 뭔가 물건만 바꿔서 활용해 보실 수 있겠네요.
0: 자, 그러면 I can't find my 뭐뭐 anywhere.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안경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2: Really? Can you see me?
0: Of course, 당연했지. 빨리 나 도와줘.
2: Can you read this?
0: 참, 진짜 귀찮게 만드네. Warning, objects in the mirror are closer than they appear.
2: Wow, you can't even read the tiny print. 깨알 같은 글씨도 있네.
0: Duh, my eyesight is amazing today.
2: Touch your face.
0: 어, 내 얼굴에 있었네. 미안.
1: 이런 적 있죠?
0: 이럴 때도 있었죠. 네. 아, 막 뭐를 찾아. 근데 너무 잘 보여, 희한하게. And then you realize this later, right? 이게 펜이나 연필 찾을 때. 또 그렇지, 뭐지? 이런 적 많지 않아요? 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1: 들고 like, 다녀.
0: 네. 막 연필 갖고 머리 이렇게 치우면서 그러니까 찾아다녀요. Right? 여러분, it happens to the best of us. No worries. 자, I can't find my glasses anywher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 was here a second ago.
0: 어, 맞아.
1: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맞아, 맞아.
1: Yeah, when you say it was here a second ago, you don't literally mean one second ago. A second ago is a very common expression that simply means just a moment ago or just now. So it's what people naturally say when something suddenly disappears and they can't believe it.
0: Yeah.
1: 어, 1초 전은 아니고요. 방금 전까지도 여기 있었는데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oh, my phone was here a second ago. 아니면 방금 여기 있었는데. Or my wallet was here a second ago. 지갑 방금 여기 있었는데. 어, 뭐 예를 들어 어, 나 통장에 돈 분명히 들어왔었는데. Oh, my money was here a second ago and now it's gone. 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1: 그럼요. Yeah, you can use this expression with anything that suddenly seems to disappear. 뭐 a second ago는 방금 전에 좀 전까지만 있었는데 해도 여기 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뭐 냉장고 문 열고 my milk was here a second ago 라고 좀 누가 내 우유를 다 마시면 좀 짜증나는 편입니까?
1: 짜증나요. 짜증나죠.
0: 맞아요. 저는 제 베이컨이 없어지면 좀 짜증납니다.
1: 네.
0: 뭐 우유, 뭐 베이컨이나 방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좀 한참 찾다가 뭐 알고 보니 이미
1: 손에 들고 이미, 있어요.
0: 그렇죠. 어, 나 커피, 그 에스프레소 샷 내리는데 우유 넣어야 되는데 어디 있어? Right? And you're all shaking the bottle.
1: Yeah.
0: 네.
1: That happens to everyone,
0: 맞아요.
1: I think.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it was here a second ago. 자, 이 표현이 실제 되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Oh, my mirror. It was here a second ago. 잠깐만. You took it, didn't you? 내 거울 방금 여기 있었는데 민주 네가 가져갔지?
2: Ah, no. 근데 왜? Why?
0: I mean, I need to check if I still look this good. 아, 내 미모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2: There's a window.
0: 아, 역시 I still got

0: 마음에 너무 들어. 거울 필요 없어. 안녕. 아니 이분이 혹시 뭐 Is it your sister? 자매입니까? 네. Roommate 뭐 이런 건 아니죠?
1: 아니죠.
0: Why do you keep hanging out with this person?
1: I don't. 그니까 말이에요.
0: 네. 이 코너 위에 계속. 네. 네.
1: 근데 민수가 여자로 되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0: 아 무섭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남자로 태어나서. 좋아요. It was here a second ago. 표현 잘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마지막 표현입니다.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Oh, yeah.
1: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When you say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you're making a logical guess. Yeah, you don't know where it is, but you're pretty sure you left it somewhere by accident. 분명 어디 두고 왔나 보다 하고 추측할 때 쓰는 표현인데 여기서 must have는 must have의 줄임말이고요.
0: 네.
1: Must have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분명히 뭐뭐 했을 거야처럼 그 과거 일을 강하게 추측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갑을 어디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wallet somewhere. Or 뭐 휴대폰을 차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phone in the car. 이 somewhere는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Or 가방을 카페에 두고 온 것 같아. I must have left my bag at the cafe. 근데 한국은 너무 좋은 게 카페에 냅두, 뭐, 뭐지 두고 왔잖아요. 근데 가면 I want to say
1: 있죠.
0: 그쵸. 100번 중에 99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한 번은 아마 뒤에 그 lost and found 있을 거고요.
1: Yeah.
0: 너무 좋아 이런 거 돼서. 네.
1: 네.
0: 그렇습니다.
1: 아, 죄송해요. Yeah, notice that we often add the place after left.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it at home. I must have left it in the car. I must have left it at work.
0: 네.
1: 이런 식으로 장소를 붙이면 훨씬 자연스럽고요. 모르겠으면 오늘처럼 somewhere만 붙여서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0: 맞아요.
1: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오, 근데 우리 베니님이 바로 적용하네요.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For example, I must have left my earbuds at my desk.
1: 오, 오 그렇죠.
0: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Good job, 베니님.
1: 복습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오늘 베니님.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이 표현 어떻게 실제 대화 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I must have left my phone somewhere. 아, 내 휴대폰 어디 두고 왔나 봐.
1: Okay, don't panic. Think back.
0: Okay, okay. Let's see. I checked my emails. Then I replied to a few texts. Then I ordered lunch. And then I ordered second lunch. And then I watched a couple of videos. And then I checked today's weather. Bidi-ding! Oh, 여보세요? Hello? 여보세요? Yes, this is 민수님.
2: Hey, it's me.
0: Oh, Minju, what are you doing? Oh, we're literally standing next to each other. 지금 장난해? 같이 있는데 왜 전화를 해?
2: You've gotta be kidding me.
0: 어머! 어머! 네! 어머! 네. 그럴 때 있죠. 네.
1: 연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0: 네, 뭐 저는 아, 좀 있으면 할리우드 오디션 보러 간다고요.
1: 아,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제 너무 더워서 이 더위 때문에 저의 our senses, right? 네, 특히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이 정신력이 살짝 조금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1: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뭐를 많이 깜빡하고 많이 잊어버리고 하는데 우리 뭐 우리 부스터분들도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 이제 집에 왔는데 지금 더워서 몸이 다 녹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맞아. Because of the hot weather.
1: Yeah.
0: It, you know, it's not your fault if you tend to forget things. 그래서 가끔씩 뭐 물건이 잃었을 때 오늘 배웠던 표현들 너무 그냥 small talk conversation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 with the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Okay.
0: I can't find it anywhere.
1: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0: It was here a second ago.
1: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0: I must have left it somewhere.
1: 어디 두고 온 게 틀림없어.
0: 이 말하면서 좀 짜증도 살짝 느꼈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짜증 내면서 말해야 돼요. 누가... 아무리 찾아도 없네? Right? Who talks like that, right? Minju-san,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today.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Okay, thank you.
0: This one's by Risen, Love Attack.

0: reason why, you know, I was gonna, I brought that up because I've been here for the past 20 years, forgot what summer in California felt like. I always tell people, a lot cooler than this, though. What's it like in New York?
1: I've never been. New York summer is quite intense.
0: 네.
1: 이 빌딩 숲에 있다 보면요, 확실히 또 그 깜깜함이 있고,
0: 네.
1: There's humidity. I would say similar.
0: Yeah.
1: 아스팔트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0: 네. 일단 여러분, 다들 우리 다 같이 고생하시는데.
1: 고생이지만 또 이 낭만이 있잖아요. This is the romance of summer.
0: 맞습니다. 맞아요.
1: A lot of sweating, a lot of showers. A lot of watermelon.
0: Is that what 낭만 is?
1: 낭만이라 생각하면 되죠.
0: A lot of sweating, a lot of showers.
1: Yeah.
0: 좋아요. 자, All Star Theater presents. Haeyeon always brings for us, you know, every week, movie, TV shows. We've been doing movies a lot of late.
1: I would say so.
0: 네.
1: And kind of taking it back. A little like oldie, but a goodie.
0: 맞아요. Yeah. 네. So I'm really curious. I mean, not curious. I know what we're going to do today. Hence the reason.
1: 아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오늘 작품 먼저 뭔지 발표할게요.
0: 네.
1: Today's All Star Theater presents is Moulin Rouge.
0: Oh, Moulin Rouge.
1: Moulin Rouge. Ooh, look at our backdrop.
0: 맞습니다. Oh, we are in Belly. Belly, doing the Moulin Rouge.
1: I don't know if our PD님 has ever shown herself
0: 네.
1: on screen. 우리 PD님이 한 번도 이렇게 출연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PD님이 오늘 또 모습이 아주 Parisian.
0: Yes, with the beret and everything.
1: 나죠. 베레 못 쓰시고.
0: 맞아요.
1: Yeah.
0: You know that beret has been here for as long as she's been here?
1: I bet.
0: 저의 네. 첫... the first time I've been here to the radio station, she was in that beret.
1: Yeah.
0: 네.
1: Yeah, but there's different colors too.
0: 맞아요. 그 보라색도 있잖아요. 부장님.
1: I mean,
0: 그만하죠, 그만하죠.
1: Listeners, this whole studio is very Parisian right now.
0: 맞습니다. 네.
1: I'm curious if our listeners, because I know that some of our listeners skewed younger.
0: Yeah.
1: 좀 더 우리보다 연배 어리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물랑루즈를 보신 분 그리고 아시는 분은 좀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0: 많을 겁니다.
1: I hope so.
0: 많을 거예요.
1: I hope so because when this movie came out 2001년도에 나왔거든요.
0: 네.
1: I was soaking it in. 정말 너무 좋아서 확 정말 흡수를 했거든요.
0: 맞아요. Junior in high school for me. I remember we watched it, you know, at home on DVD. But I was so just taken away by the music. The songs, you know, it's like, oh, I know that song, right? Oh, but they turned it into this?
1: 맞아요. 바로 이런 뮤지컬이 여러분, 주크박스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주크박스 뮤지컬.
0: Jukebox musical. What does that mean?
1: Usually an original musical, for an original musical, they create all of the songs from scratch.
0: 네.
1: 근데 주크박스 뮤지컬이라면 좀 이미 유명한 팝송들을
0: 맞아요.
1: 좀 새롭게 편곡을 해서
0: yeah.
1: 이제 극중의 스토리 이렇게 녹여내는 거라서 for example, Mamma Mia is also a jukebox musical.
0: 맞아요.
1: Because it's mostly songs of ABBA.
0: 맞습니다.
1: Yeah. So
0: 네.
1: Moulin Rouge is also one of them. 그래서 비틀즈, 뭐 엘튼 존, 데이비드 보이, 마돈나 여러 노래들이 나옵니다.
0: 맞습니다.
1: 하지만 물론 Come What May 아주 그
0: 지금 하면 안 돼. 스포일러 되니까.
1: Beautiful song. That one is 이 노래는 이제 이 Moulin Rouge를 위해서
0: 네.
1: 작사 작곡된 노래이지만 I mean this was a huge movie directed by Baz Luhrmann.
0: 네.
1: He also directed the more modern Romeo and Juliet. Leonardo DiCaprio가 나온.
0: Oh yeah.
1: Do you remember that?
0: 네.
1: Oh,
0: the aquarium scene?
1: Yes. 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당시에
0: We should do the modern version of Romeo and Juliet.
1: Like in actual Shakespearean language?
0: I'd be down.
1: 갈까요? 갑니다.
0: 네, 너무 재밌을 것
1: Actually,
0: 같아요.
1: 저, I mean not to brag.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네. 이제 연기 공부할 때 Shakespeare 수업에서 특히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0: 좀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1: 선생님께서 Oh, you're a natural. 타고난
0: 좋아.
1: Shakespearean actor.
0: A Shakespearean actor.
1: 그때 굉장히 거만해졌어요,
0: 네.
1: 제가.
0: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Yeah, but you
1: Let's
0: know we'll save
1: yeah.
0: that for another day.
1: He also directed The Great Gatsby. 또 최근에 그 엘비스의 연대기를
0: 다룬 yeah.
1: 영화도 했고요.
0: 맞아요.
1: And Nicole Kidman and Ewan McGregor.
0: 이 조합이 never saw it coming. But I think you know. I mean, it makes sense once you see them on screen, right?
1: Just stunning pair together. This movie, 이 뭐죠? 청각적으로도 그렇지만 오디오도 그렇지만 visually very stunning.
0: Yes.
1: Yeah.
0: But a lot of CGI in the film too, though.
1: There is some. Yes.
0: 맞습니다.
1: 그 니콜 키드만이 지금도 이제 인터뷰 요즘 최근작 인터뷰하면서 옛날
0: 네.
1: 이 영화 얘기가 나오면 she always is like, I had such a

0: good time.
1: Oh, I bet.
0: You can see it.
1: Yeah.
0: Tell me more about that. You can see how much she's like enjoying it.
1: Oh, yeah.
0: Just relishing in the character.
1: And, you know, a lot of like actors here in Korea, right, have backgrounds in music. Mm. And obviously Nicole Kidman and Ewan McGregor,
0: yes.
1: You know, those celebrities. I mean, actors and actresses like that. Definitely. You see just they are in their element.
0: Yeah.
1: In the film like that.
0: Totally.
1: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0: 네. 네. 이 문화 루즈가 사실은 그 실제로 그 1890년대 그 세기 말에 프랑스 파리에 있던 아주 화려한 nightclub. Used to be a nightclub. So the movie is based on that. The story is about this very poor writer, 좀 가난한 작가 크리스티안이 그 물랑 루즈의 그 스타 사틴, played by Nicole Kidman. 사틴과 사랑에 빠지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약간 좀 돈이 많은 좀 evil 그 공작. 공작 듀크가 나타나고 해서 네. 막 사랑은 하는데 또 비극적인 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1: 맞아요.
0: Yeah.
1: 네. 아, 우리 다우님이 민수님 머리는 방송 내내 저렇게 두는 건가요? 라고 질문 있는데요. the reason why I put it in, the reason why... Oh, before we get to this, can we get to the poster today? 오늘은 무슨 느낌 나냐면요. 그 두 커플, Ewan McGregor and Nicole Kidman are... You know, Dr. and Mrs. Hannibal Lecter, and they took the skin off our faces and put it on their faces. 좀 그런 느낌 나요.
0: 그런 느낌 오늘 납니다.
1: 그런.
0: Yeah.
1: 네. 그래서 재밌습니다.
0: Yeah.
1: 네. 이 머리핀은요, 사실 이렇게 뮤지컬 배우들 있잖아요. 딱
0: yeah?
1: 무대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 막 머리에 핀들 엄청 꼽아 있는 거 봤거든요.
0: Wait. You have a point.
1: 네.
0: 저도 그거 관찰한 적 있어요.
1: 맞아요. 네, 저도 그 뭐지 뮤지컬 하고 뭐 이런 퍼포먼스 다큐멘터리 봤는데 항상 옆에서 딱 올라가기 전에 계속 머리 스프레이 뿌리고 있고 항상 이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 배우들
0: Amazing.
1: 특히. 네. 그래서
0: You're getting into character.
1: I want to get into character. I want to get into that role. 그래서 하고 있었습니다.
0: 그리고 저도요 사실 이제 중간 중간에 기침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주인공 이 스틴이 극 중에서 이 폐렴에 걸려서 지금.
1: 맞아.
0: 굉장히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1: 맞습니다,
0: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걸
1: 여러분.
0: 위해서 가끔 이제 기침이 나오더라도 it's method acting.
1: 맞습니다.
0: Yeah.
1: 네. So without further ado, 저 머리핀도 빼고 오, 컬 장난 아니네요.
0: Oh, nice.
1: 네. So without further ado, our rendition of scenes from Moulin Rouge. Cue.

0: 물랑루즈 극장을 세워주기로 한 공작. 모두가 축배를 들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1: 위층에서는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지만 나는 글을 쓰려고 애썼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그녀뿐이었다. All I could think about was her. How wonderful life is. 그녀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Now that you're in the world. 그때 맞은편 건물에서 고뇌하며 글을 쓰는 작가 크리스찬을 사탄이 사람스럽게 바라본다.
0: One day I'll fly away. 난 언젠간 멀리 날아갈 거야. Leave all this to yesterday.

0: Nancherte anamoga.
1: Oh, don't leave me this way. I can't survive without your sweet love. 당신의 달콤한 사랑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날 떠나지 말아요.
0: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유치한 사랑 노래에 질릴 때도 되지 않았나요?

0: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1: You know what? This is the thing. 네. The, our version was, you know, the poor man's version of Moulin Rouge.
0: 아니 그렇게 하고 바로 그렇게 말하면 어때니까?
1: 아니 아니 우리가 우리만의 버전. 근데 솔직히 마지막까지는 괜찮았어요.
0: 맞아요. 이 마지막 note, that's what counts. The last note, that's what's important,
1: also, you know,
0: right?
1: You know what I always thought? 저는 이렇게 피치가 안 맞고 음정이 안 맞는 뮤지컬도 언젠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0: Oh,
1: that is reality.
0: 맞아요.
1: I want an out of pitch musical, and we achieved it. Tonight, right here at BFM Studio, ladies and gentlemen.
0: The most out of tune.
1: Yes.
0: The most, no, not in sync.
1: No.
0: Musical.
1: Not much.
0: Then we started it. This could be a trend.
1: This could be a trend.
0: Then we started here, folks.
1: We saw it here.
0: Oh, 근데 우리 두둥님이 리허설 하셨어요. 와우라고 했는데.
1: 이게 리허설 하셨어요?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셨어요? 이럴 수도 있고.
0: 조금 좀 시니컬한 그런 yeah. 그런 멘트, sarcasm a little bit. 네. Benny님, hola everyone. Whoa, that is amazing. 이라고 하네요.
1: Oh, thank you so much. 네. We did rehearse a little bit actually.
0: 좀 하긴 했어요.
1: 네. 조금 연습했어요.
0: 여러분. Yeah. 그리고 사랑이 밥 먹어주나는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라고 이 질문도 들어왔는데. Oh, because of the,
1: yeah,
0: the little back and forth between Satine.
1: 네. I mean, when you saying all you need is love.
0: 맞아요.
1: Satine says, you know, a girl's got to eat.
0: 맞아, a girl's got to eat.
1: Yeah.
0: 네. That doesn't food. It, well, that doesn't put food on the table. 이렇게
1: exactly.
0: 말할 수 있겠네요.
1: Yeah.
0: 네.
1: Yeah.
0: 사랑은 우리 뭐 뭐지 식탁에 음식 안 올려놓잖아요.
1: Oh, but it does. It feeds our soul.
0: Oh
1: right?
0: yeah. Oh yeah. It
1: yeah.
0: does.
1: 여러분 사랑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0: 두둥이 와 억울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억울하죠? 네, 이게 칭찬한 것을 혹시 억울합니까?
1: 아 두둥이 뜻도 위쪽엔 주 사랑이고 자시고 진짜 더워 죽겠네요.
0: 맞습니다. 아 특히 오늘 왜 이렇게 스튜디오 덥지? Why is it so hot in the studio right now?
1: Yeah, because 네. we sang.
0: 맞습니다. 네. So our little renditions of yeah. Scenes from the Moulin Rouge, uh-huh. but we do have a little bit of English to learn as
1: yes.
0: well. 그쵸?
1: Okay, so 간단한 거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I want to leave it all this tomorrow. I want to, 그래서 그 뜻은 I want to leave it all behind
0: 네.
1: 이런 뜻인데요. 모든 걸 뒤로 하고 떠나고 싶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 좀 잊고 new beginnings, 새로 시작하고 싶을 때요.
0: 네.
1: Let's use it in a sentence. How about this? I just want to leave it all behind and start over. 모든 걸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0: 맞아요.
1: Or we could say, oh, she left her old life behind and moved to Busan. 네, 과거의 삶을 뒤로 하고 부산으로 떠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0: 맞습니다. So basically put it all behind. 이제 뭐 생각도 하기 싫고 사실 그런 좀 느낌도 있긴
1: 맞아요.
0: 있어요.
1: I mean physically 물론 물건을 we could put my water bottle behind me.
0: Yeah.
1: But this is more when we're talking about, you know, hardships in life,
0: 맞아요.
1: new
0: 맞아요.
1: beginnings.
0: Like you want to move on, right?
1: Yeah.
0: 네.
1: Let's 근데, just put it all. So Minsu and I, we did sing out of pitch.
0: 네.
1: 우리가 좀 음정 멜로디는 안 맞았지만 we're going to put it all behind.
0: 그렇죠. 저는 절대로 you know, no regrets.
1: It's the
0: no
1: past.
0: Regrets whatsoever.
1: It's the past.
0: 네. 근데 이 표현이랑 좀 재밌는 표현 하나 더 있는데
1: 네.
0: a bit of opposite of this cuz you know, you want to forget some stuff and leave it all behind.
1: Yeah.
0: But sometimes you just want to, you know, don't even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that's going to come in the future.
1: Yeah.
0: So I sometimes say I'm going to leave that to future Minsu. 그냥 그런 거는 이제 미래의 민수한테 맡기고
1: 오, 좋다.
0: 저는 지금 그냥 욜로다. 나 like, 이런 그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1: In a way, that's a good way to stay present.
0: Yeah.
1: 지금 현재에 충실할 수 있죠,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1: Yeah, yeah.
0: 맞습니다.
1: I'm gonna 조금 배울게요.
0: 좋아요.
1: This is all up to future, Hyun.
0: 맞습니다. What's next?
1: All right, next expression is startle. I didn't mean to startle you. 이런 대사가 있었죠.
0: 네.
1: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0: Mm-hmm.
1: So startle, 이게 좀 뭔가, well, I didn't mean to surprise you도 해도 되지만.
0: 맞습니다.
1: 좀 더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좀 움찔
0: 그쵸.
1: 할 때 startle. Oh. Yeah.
0: 깜짝아.
1: You startled me.
0: Exactly.
1: Yeah.
0: 네.
1: 그래서 I didn't mean to 하면 뭐 하려던 건 아니.

0: 아니었어요. Mm-hmm.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1: Nah.
0: So yeah, the door when the door suddenly slams, it startles me.
1: 깜짝아.
0: 그죠? 문이 갑자기 쾅 닫혀도 깜짝 놀랄 수 있고요.
1: Nah.
0: You startled me when you came up behind me.
1: Yeah.
0: 네, 뒤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나면 깜짝 놀라기도 하죠.
1: 맞습니다.
0: 스펠링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1: STARTLE. Startle.
0: 좋습니다.
1: Yeah. 네.
0: Do we have time for one more? Should we move on?
1: No, yeah. That's going to be it for yeah. the day. But Ham, thank you so much.
0: Thank you.
1: So much fun. 이거 좀 자주 합시다.
0: Are you sure?
1: 자주 합시다.
0: 좋아요,
1: I'm, you
0: 좋아요.
1: know, I'm putting my foot down, right?
0: right?
1: I'm doubling down on it.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여러분, 다음 주 것도 기대하세요. 여러분. Ham,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Bye, guys.
1: In the meantime, from the Moulin Rouge soundtrack, 우리가 하고 이거 바로 틀면 어떻게 합니까, 부장님? Nicole Kidman and Ewan McGregor, Come What Ma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비치 오야 캠핑 오야 스위밍 오야 Summer is awesome.
6: Mosquitoes.
5: Oh no.
6: Tropical nights.
5: Oh no.
6: Food poisoning.
5: Oh no.
6: Summer is awful.
5: But you know, you can always prevent food poisoning.
6: Oh really?
5: Of course. I'll tell you. Follow me, okay? First, wash your hands, utensils, and food surfaces often. Second, cook and store your food at safe temperatures and always use clean water. Third, defrost food safely. The best way to do it is in the refrigerator. Fourth, keep raw food separate from ready-to-eat food to prevent

0: to you.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time for the water activities safety quiz show with me Mike
3: and me Jess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영어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6: call.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